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모든 그 변화가 좀 더디게 보이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약하고 적습니다. 잊은 듯 다른 거 해보세요. 금세 시간도 지나가고 어느새 찾아올 것들이 다 와 있을걸요. 아, 그 몸무게요. 몸무게도 매일매일 재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글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던가요? 물론 찌는 건 되게 잘 드러나고 빠른 변화가 느껴지는데 좀 빠져있기를 바라고 올라가면 뭐 어제나 그제나 안 찌면 다행이다 싶은 날들이 더 많죠. 어째 변화가 잘 안 보인다 싶은 건 감시, 아니 관찰의 주기를 조금 떨어뜨려 보세요. 잊은 듯 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마음 편하게 강박도 벗어 던지시고요. 자, 노추는 잊은 듯 살 수 없는 친구가 됐나요? 자, 노추에 언제든 여러분의 추억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 나 살아온 얘기 책으로 펼쳐보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 치면 언제든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코너를 노크해 주세요. 지난날의 이야기들, 그리고 노래는 반드시 두 곡 이상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가장 여유롭게 편안하게 길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음 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자, 두 곡의 노래 이어갑니다. 이선희의 갈등, 혜은이 열정.

짧은 글, 긴 여운. 철학자, 물리학자, 수학자가 빅토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들판을 논일던 검은 양 한 마리를 발견했다. 세상에! 짧은 감탄사와 함께 철학자가 말했다. 빅토리아 양들은 모두 검은색이군요. 아니죠. 물리학자가 즉시 반박하며 말했다. 전부가 아니라 빅토리아 일부 지역의 양들만 검은색인 거죠. 그러자 수학자가 철학자와 물리학자를 나무라며 말했다. 두 분은 너무 치밀하지 못하시군요. 빅토리아에는 적어도 하나의 들판과 최소 한 마리의 양이 존재하는데 이 양은 적어도 한 면이 검은색이라고 말해야 정확하죠. 어쩌면 혹자는 수학자의 집요함을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세심하고 이상적인 사람이란 곧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대개 성공으로 향하는 직행열차에 탑승하고 쉽사리 하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사전에 무턱대고란 없다. 하버드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사회에 진출해 언제 어디서든 맡은 바를 척척 해내는 능력자가 되고 싶다면 치밀함을 키우라고 충고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치밀함을 키우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례로 하버드대 재학생 중에는 올 A를 맞는 이가 극히 드물다.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교수가 학생들의 연구 주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학술 연구 관련 규칙만큼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 탄 풍경에 길 잃은 친구에게 함께 하셨어요. 짧은 길 긴 여운, 오늘은 수린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였습니다.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담아낸 책인데요. 단순히 수재가 되는 법, 뭐 명문대생이 되는 법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 8명, 노벨상 44명, 퓰리처상 30명,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가 지금까지 배출해낸 인재수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재계를 비롯해서 정계, 학술계 등 여러 각계각층의 무수히 많은 성공인사와 시대 거물들을 배출해냈죠. 그들을 성공의 길, 자아실현의 길로 인도한 하버드대의 힘은 바로 하버드 정신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책은 이 하버드 정신을 토대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길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공부 천재들의 인생법 살짝 배워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 노래하는 추억들 1부 끝곡입니다. 전인권 사랑한 후에.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일기예보 떠나려는 그대를 들으셨어요. 가사가 참 애절하죠. 항상 더 좋아하고 혼자 좋아하고 이런 쪽의 입장에서 부르는 가사는 너무 절절합니다. 예, 노래가 얼핏 그 뭐랄까 그 아카펠라 곡처럼 시작 부분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일기예보가 사실 떠나려는 그대를 이 곡을 시작으로 해서 이때부터 이게 2집인데 2집 때 이 곡이 좀 입소문을 타면서 예, 그렇게 좀 사랑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인형의 꿈이나 좋아 좋아하나 그게 3집이죠. 예, 그때는 이제 확 궤도에 오르고 이때는 이 노래가 뭔가 좀 불씨를 당기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차,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는 분위기는 조금 다르더라도 좀 더 또 멜로디에 빠져볼 수 있는 90년대 초반에 R&B 리듬이 좀 물결을 타면서 국내에서도 좀 그 붐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마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떠나려는 그대를 이 곡도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All for One의 So Much in Love 그리고 포트레이트의 How Do You Visualize Love 두 곡 이어갑니다.

남성 R&B 보컬 그룹의 노래들을 듣고 왔습니다. All for One의 So Much in Love, 포트레이트의 How Did We Get Love 두 곡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사노바 거장들의 목소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니까 약간 이런 리듬이 좀 생각나고 당기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준비해볼까요? 세르지오 멘데스 앤 브라질 66의 Night and Day 그리고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So Nice까지 두 곡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입니다. 높은 음자리 딩동댕.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자, 오늘은 월수금 참여 코너 월요일이니까 지난날의 이야기들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불량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살짝 모자라거나 살짝 넘쳐도 제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다듬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노래 하나 들으면서 오늘의 추억 사연을 만나러 가볼까요? 최용준 거울이 돼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3887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다들 어찌나 뭐가 많은지 식구도 적고 친척도 별로 없는 저희는 1년 12달 뭐 그리 시끌벅적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시댁 식구는 가까이에 사는 남편의 누나 형님입니다. 남편과 형님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에서 우애 있게 자란 남매예요. 그런데 워낙 분명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라 형님과 저는 그리 쉽게 친해지지 못했어요. 어릴 때 늘 붙어있는 남매였지만 대학 가고 자리 잡고 결혼도 하면서 점점 각자의 인생에 충실하기 바빴죠. 형님은 약대를 나왔고요. 시집가서 그 지역에 약국을 열고 진짜 더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거리도 멀지만 약국에 다른 약사는 없어서 늘 자리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다 한 10년 전쯤 남매는 드디어 가까이 정착을 했고요. 저도 이전보다 형님을 만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고 대화가 수다로 바뀌고 하는 사이에 그리 어려울 성격도 아니었는데 서로 다른 과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형님은 눈 뜨면 약국 열고 또 닫고 또 열고 사실 이 생활이 참 안 맞았대요. 요즘은 제가 약국 가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제 덕이란 얘기가 아니고 형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웃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엔 뭐랄까 좀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 지금은 어딘가 잠시 감춰진 온화함과 인자함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달이 별거냐며 우리끼리 이번 달엔 밥도 많이 먹고 더 더워지기 전에 나들이나 한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다 해도 두 부부가 정말 단데요. 각각 첫째들은 해외살이 가 있고 둘째들은 취준생이라 가자고 졸라도 안 갈 겁니다. 식구나 친척이 많진 않아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형님 왕년에 노래 좀 해서 노래동아리 객원가수? 뭐 이런 걸 많이 하셨다는데 믿어드려야겠죠? 형님 추천곡 드립니다.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먼저 들으셨고요. 3887 쓰시는 분의 사연과 선곡이었습니다. 형님이 노래를 잘 하셨나 보죠, 정말. 그리고 이 객원 가수가 뭔가 제가 이 사연을 살짝 다듬으면서 본 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노래 잘하는 스페셜, 그러니까 초대 손님처럼 이벤트 가수, 이벤트 보컬을 함께 불러서 뭐 공연도 하고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 정식 그 동아리 회원은 아니지만 익히 약간 입소문이 나 있거나 아니면 그 동아리가 유난히 남자가 많아서 보컬이 좀 여자 보컬이 귀하다. 그래서 또 아우 노래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노래를 뭐 잘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남매분이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굉장히 위에 있게 자랐고 그래서 좀 뭐 대학 가고 자리 잡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좀 멀어졌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어졌던 시기가 있긴 하지만 워낙 위에 있는 남매였으니까 다시 또 가까이로 이사도 오고 또 더 많이 보고 이제는 함께 일도 하실 정도면 예, 우리 형님과 같이 일도 하니까 뭐 남편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분이 어쨌든 더 친해지게 돼서 좋네요. 확실히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첫인상만 보면 절대 안 친해질 것 같은 사이도 얘기 많이 나누고 많이 같이 뭔가를 해보면 이런 면이 있었네, 잘 맞네, 반대일 수도 있지만 아이고 모르고 지나쳤으면 혹은 모르고 지나갔으면 아쉬울 뻔했다 싶은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뭐 남매분은 원래 그게 있으니까요. 두 분이 더 진짜 언니 여동생, 그러니까 자매처럼 그렇게도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서 조용히 약국 운영하실 때보다 형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수철, 우리 기쁜 날, 우리 슬픈 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하모니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목소리의 결이 반대잖아요. 극과 극에 있는 느낌. 근데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머 이렇게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런 약간 유행도 있었어요. 어디 이렇게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일부러 목소리가 제일 굵은 친구랑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들 중에 좀 이런 하이톤의 가녀린 목소리 친구를 일부러 이 노래를 시켜보고 막 그랬다 생각도 나네요. 아무튼 아름다운 하모니는 뭐 꼭 이런 결의 목소리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멋집니다. 듀엣곡들은. 자, 이렇게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을 전해드렸더니 저 어디선가 우리도 있다, 여기도 있다 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준비해보는 두 곡의 역시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다이아나 로스,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하는 엔드리스 러브, 그리고 조카커, 제니퍼 원스가 함께하는 Of Where We Belong까지 두 곡입니다.

다이아나 로스,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하는 엔드리스 러브, 그리고 조카커 제니퍼 원스가 함께하는 A Where We Belong까지 두 곡을 함께하셨습니다. 자, 원음 방송의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거나 또 일일이 그 지역 이동하실 때 주파수 기억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WBS FM 검색하시고요.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간단하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함께 할까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서 세 곡이나 듀엣곡을 들었잖아요. 근데 뭐 혼자서도 워낙 예,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는 또 디바니까. 아 이러면 뭐 이런 가수가 더 우위에 있고 이런 느낌으로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무대가 꽉 찬다는 느낌인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합니다. 재미있는 인연이 있네요. 이 Greatest Love of All은 조지 벤슨이 원곡이죠. 휘트니 휴스턴의 버전으로 방금 전해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끝곡은 조지 벤슨의 목소리를 준비해 볼 건데요. 조지 벤슨의 목소리인데 노래는 비틀즈의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버마제비는 한 달만 보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버마제비는 1년을 모른다고 하셨고요. 범부는 일생만 보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지만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쿨 오늘 하루.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것들만 챙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한이 임박한 일이나 시일을 다투는 일들을 먼저 챙기게 되죠.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 중에 미리 챙겨야 할 것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일을 위한 준비가 없을 텐데요. 또 한 달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1년을 준비할 수 없겠죠. 정산종사님이 밝혀주신 것처럼 더 넓은 시선과 더 깊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근본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원불교의 용어와 상식을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픽키워드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원음 매거진 만나보는 월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늘의 원소 픽키워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과 난세를 살아가는 법, 이어서 마쿠툼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는요, 구차하고 가난한 생활에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고 밝혀주시면서 안빈낙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또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닭이고, 한 걸음 나아가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제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거라고도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안빈낙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명상가이자 심리치료사인 존 웰우드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칫 수행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영적 우애라고 했다. 즉 영적 우애란 인간의 욕구나 감정,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인생의 과제, 살면서 맺힌 불편한 마음 등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이를 조급하게 초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행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치열한 마음작용을 통한 실다운 수행이 아닌 그럴듯한 가면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3대력이 쌓일 리 없다. 영적 우애와 관련해 언젠가 한 교도님이 안타까워하며 들려준 지인의 이야기가 있다. 오랫동안 각종 수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추구했던 어떤 분이 한 수련단체에서 만난 인연과 기쁘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데 막상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니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 사는 것 같다며 괴로워한다는 내용이었다. 내막은 다 알 수 없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공고하고 수행의 힘을 발휘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영적 우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의 길을 잘 찾아야 한다. 그 길에 도움이 될 존 웰우드의 제안이 있다. 그는 인간 조건의 세 가지 차원인 하늘과 땅, 인간에 담긴 원리를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하늘의 원리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데 집착하면서 한정된 틀 속에 자신을 묶어놓는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머리 위로 광활하게 열린 하늘이 있는 것처럼 나를 비롯한 모든 형상과 분별 너머에는 진정한 본성이 있다. 만약 나라고 집착하는 고집스러움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내 삶은 좁은 한계를 넘어 그 무한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둘째, 땅의 원리는 자신의 몸을 잘 살피고 심리적인 패턴을 다루는 것이다. 현실의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부, 중요한 누군가를 잃었던 경험 등은 설사 지금은 잊은 것 같아도 깊은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는 현재의 감정이나 생각, 대인관계 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내가 지나온 삶의 걸음걸음이 어떠했으며 현재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승님이나 도반 또는 전문가와의 세밀한 심리적 작업이 도움이 된다. 셋째, 인간의 원리는 가슴을 일깨우는 것이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성격이라는 갑옷을 벗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한 채 나의 삶에 무엇이 다가오든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유쾌한 것은 환영하고 불쾌한 것은 거부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 지독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세 가지 차원의 원리 중 어느 하나라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삶은 왜곡되고 균형을 잃게 된다. 현실을 모른 채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도, 현실에만 매몰되는 것도, 성격이라는 단단한 틀 속에 갇히는 것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임진은 교무님의 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원리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영연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원광대학교가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 5년을 맞아 새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원광학원 오도철 이사장과 박성태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통합 원광대학교 원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지난 8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통합 원광대학교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원광대는 지난 80년간 축적해온 교육, 연구 역량과 원광보건대

을 밝히고자 했던 실천의 역사였다고 전하며 오늘의 원광은 선진들의 헌신과 공도정신 그리고 원광 가족 모두의 합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고요. 생명산업 중심의 융합교육과 연구, AI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가 건축공사의 중요한 중심점인 상량 봉고식을 봉행하며 성공적인 불사 완공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상량 봉고식은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고 가장 윗부분에 볼을 올리는 상량식에 이 거룩한 불사의 진행 과정을 경건히 구하는 봉고식을 더해 천지기운의 감흥을 기원했는데요. 행사에는 제주교구 제가 출가 교도들과 불사를 돕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건물의 골조가 무사히 안착한 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남은 공정의 안전과 제주국제마음센터가 맞이할 밝은 미래를 일심으로 발언했는데요. 특히 기도의 정성을 담아 작성한 상량문을 올릴 땐 불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이며 현장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뜬 제주국제마음센터는 올 가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마음센터는 약 40여 년 전 신축 이후 전국의 수많은 인재들과 교도들의 마음공부 도량 역할을 해온 옛 제주국제훈련원의 역사적 역량을 이어받아 현대인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춘 최고 수준의 명상, 치유, 연수,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상량 봉고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상량 봉고식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정신개벽의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 완공될 제주국제마음센터는 국내의 교도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밝혀주고 치유하는 글로벌 마음 공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이 법인 설립 23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신용 양로원으로부터 시작된 60여 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박차를 다짐했는데요. 원광효도마을은 신용 양로원으로부터 시작해 6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원기 88년 삼동회로부터 분리돼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수양의 집을 중심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효사상 실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해왔고요. 특히 최근 사은의 집, 정화수도원, 원광실버의 집이 기관평가 A등급을 획득하고 시니어클럽 및 노인복지센터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법인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원광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 김하늘 팀장이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고요. 임직원들과 함께 23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원광효도마을 신보선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3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전하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성과를 넘어 표준이 되는 법인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 그 표준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는 만큼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광효도마을은 앞으로도 임직원 역량 강화와 조직 내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에 힘쓸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원불교 전북교구 정읍지구가 동학농민혁명 희생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신분제도의 타파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보국 안민과 재포구민을 외치며 쓰러져간 농민군 뿐만 아니라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의 회원 상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합동위령제는 원불교 정읍지구 제가 출가 교도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 희생영령 제의 앞에 분향하고 헌배하며 영령들의 천도 반원을 올렸고요. 이어 법신불 사안의 가호 아래 과거의 원한과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영원한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위령문이 낭독되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읍지구는 위령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이 꿈꿨던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정신개벽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며 과거의 비극적인 아픔과 원한을 상생의 기운으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심으로 독경을 올리며 오늘날 평등주의의 뿌리가 된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고요.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유족은 종교계에서 이처럼 정성스러운 위령제를 통해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줘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읍지구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0: 원불교 알림 책.
1: 익산 전법성지의 생활훈련이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 강의로 하고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공의 전국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불교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공회원 양성을 위해 실지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레크레이션 강의와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 어린이 성가 익히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골피의 비행소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무조건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과학적인 접근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실제 새들의 생존 법칙을 조사해봤더니 일찍 일어나는 새는 아침에 그저 탐색만 할 뿐이래요. 진짜 먹이를 사냥하는 건 주변 지형을 충분히 파악한 오후부터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동안 빨리빨리를 외치며 나 자신을 들볶기만 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서두름보다는 차분한 기억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조이의 안녕.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8: 밥알 찹쌀떡의 원조.
9: 백년화편
8: 첨가물 없이 건강한
9: 백년화편
8: 30년 전통
9: 백년화편
8: 떡 선물 세트는
9: 백년화편
8: 1588-5678.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흔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저 주변을 정찰하고 살펴볼 뿐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냥을 시작하는 건 주변을 다 파악한 오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들보다 일찍 가야 해, 서둘러야 해 하는 압박감은 오늘 점심시간 기점으로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부지런한 것만큼이나 내가 갈 길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게 진짜 생존 법칙이니까요. 오늘 하루는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야무지고 지혜롭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더준의 한 걸음 더, 나윤건의 커피 한 잔의 여유.

노래 두 곡 더 준에 한 걸음 더, 나윤건의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239 쓰시는 분이 12시 땡과 함께 기분 좋은 12시 시그널 음악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행복이란 저희 안녕 노래까지 나오니 진짜 완벽한 휴일이네요. 오후엔 슬슬 동네 산책이나 나가서 제 주변을 탐색해 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후에 슬슬 나가시는 거 추천인데 오늘 굉장히 더워요. 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온도차가 살짝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 덥습니다. 아침부터 약간 푹푹 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이 굉장히 뜨거우니 나가실 때 양산 혹은 뭐 선글라스, 선크림 듬뿍 바르시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더위 드시면 안 되니까요. 뒷번호 1953 쓰시는 분께선 희원 DJ, 저 지금 가족들 먹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면서 은근히 마음이 막 특급했거든요. 오프닝을 듣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배달을 시키고 서두름 대신 여유 가득한 대화로 채우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날은 슬쩍 배달 시키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누리시면서 그 오는 동안 대화를 하면서 기분 좋은 12시 함께 해주시면 완벽한 대체 공휴일 되겠습니다. 좋아요.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뻑. 오늘도 모두 행복 만들어가 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복수님 감사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안유진의 써니데이, 토키굴의 어릴 적 사진.

노래 두 곡 안유진의 써니데이 토키글의 어릴 적 사진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앤드리 선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장재인의 풍경.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도

0: 알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도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카카오톡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1675 쓰시는 분이, 휴일이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이 많네요.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는 타임. 오후도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 카페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부디 저도 오늘 나갈 때 너무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예, 때렸습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카페 사장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 오늘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나들이에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 또 오늘 마지막이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1675 쓰시는 분, 어디신지 몰라도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화이팅! 뒷번호 3073 쓰시는 분께선, 평소 같으면 월요병에 시달릴 시간인데 쉬는 날이라 그런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 하나하나가 다 꿀맛이네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을 위해 오늘 오후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채워두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오후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주일 중에 우리가 5일 근무를 하다 보니 그 중에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으면 굉장히 이 일주일이 또 빨리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월요일은 아주 굿이죠. 예, 쉬는 분들 혹은 또 일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에너지 파이팅 올려보자고요. 뒷번호 3112 쓰시는 분은, 새들도 아침엔 정찰만 한다니 반전이네요. 어쩐지 제가 출근할 때 아침마다 멍 때리는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오후 사냥도 패스하고 하루 종일 탐색만 라고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럼요. 뒷번호 4927 쓰시는 분께선, 휴일이라 늦잠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햇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대청소 청소기 돌리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성공 맛집 기분 좋은 12시 채널 고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NRG의 통화 중, 이준영의 널 그리며.

NRG 통화 중 이준영의 널 그리며 띄워드렸습니다. 아, 민우맘님이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월요일인데도 마음이 참 몽글몽글하네요. 무작정 달리기만 하던 일상이었는데 오늘 기분 좋은 12시 덕분에 제대로 쉼표 찍고 갑니다. 남은 하루는 야무지게 제 마음을 돌볼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오프닝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다가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아 그래 남들보다 빠르게 일어나가고 열심히 달려야지 라는 생각만 하다가 잠시 목적지를 다시 상기하고 네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제대로 하는 그런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 오프닝을 우리 작가님이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셔서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공감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좋습니다.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로로의 안녕, 태연의 해피.

한로로의 안녕 한국만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052 쓰시는 분이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자 휴일 점심 온 가족이 모여서 비빔국수 양푼에 비벼 먹었습니다. 아 이거 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다 아는 맛이어서 원래 이런 다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예, 군침이 싹 도네요. 매콤새콤한 거 먹고 라디오를 들으니까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 5월 마무리 잘 유쾌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와 뭔가 통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국수는 아니고 지금도 이제 침이 약간 고이는데 아 열무에다가 밥을 예 넣고 열무 올리고 거기에 이제 고추장 넣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촥 해갖고 위에다 올린 다음에 참기름을 쏘르륵 돌려서 예 거기 끝에 깨소금까지 올렸답니다. 촥촥촥촥 뿌려갖고 어제 또 어묵탕을 끓인 게 있어서 국물을 어묵으로 이제 예 넣고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먹으니까 여름도 거뜬히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맛있었어요. 전호성님은 희원님 주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집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성님 저도 잘 보냈고요.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요. 아, 2부 끝곡으로 태연의 해피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시아의 봄처럼 그댄.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강한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추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부터 넘어가 볼게요. 1928년.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고개는 저작권계의 거물. 1928년, 그러니까 약 97년 전일까요? 97세일까요? 그리고 저작권계의 거물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짐작도 못하시지 않을까. 눈치를 채셨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 한곡 띄워드립니다.

컨츄리 곡의 오 해피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저도 사실 첫 번째 곡에와 두 번째 곡에를 넘어갔을 때까지는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이 와중에도 정답이 떠오르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곡이 1928년이었고요. 두 번째 곡에는 저작권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에는요. 미니! 예, 미니!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곡에는 하, 이거 뭐 다 드렸다 생각이 드는데 네 번째 곡에 월트 디즈니! 첫 번째 곡에 1928년, 두 번째 곡에 저작권계의 거물, 세 번째 곡에는 미니! 네 번째 곡에는 월트 디즈니 되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를 딱 얘기를 하니까 한 명밖에 안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오는 동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 올의 느린 산책, 루시아의 5월의 당신은.

한올의 느린 산책, 루시아의 5월의 당신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네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 보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고개가 남아있어요.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곡에 1928년이었고요. 두 번째 곡에는 저작권계의 거물이었고요. 세 번째 곡에는 미니였고요. 네 번째 곡에는 월트 디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는 바로 생쥐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곡에 1928년, 두 번째 곡에 저작권계의 거물, 세 번째 곡에는 미니, 네 번째 곡에는 월트 디즈니, 다섯 번째 곡에는 생쥐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자 바로 뽑아볼게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라이즈의 붐붐베이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첫 번째 1928년, 두 번째 곡에 저작권계의 거물, 세 번째 곡에 미니, 네 번째 곡에 월트 디즈니, 다섯 번째 곡에 생쥐까지 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미키 마우스였어요. 풀네임으로 마이첼 프랑스어 마우스라고 하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중에 다섯 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1168 쓰시는 분, 미키마우스요. 터보 나 어릴 적꿈 신청합니다. 비타민 희원님 파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7805 쓰시는 분은 미키마우스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듣고 있어요. DJ님 목소리가 통통 튀고 에너지가 넘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개그우먼 김희원입니다. 기억 부탁드려요. 그리고 뒷번호 4412 쓰시는 분은 미키마우스입니다. 어릴 적 일요일 아침마다 눈도 못 뜨면서 디즈니 만화동산 보려고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851 쓰시는 분께선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하면 미니도 생각나지만 도날드 덕도 생각이 나요. 어릴 적 만화영화 추억 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번호 2997 쓰시는 분께서도 미키마우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 다섯 분들 축하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으로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학인이 여쭙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짬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함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이창섭의 부릉부릉, 빅스타의 일단 달려, 앤서닉의 런앤런 띄워드립니다.

이창섭의 부릉부릉 빅스타 일단 달려 앤서닉의 런 앤 런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전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김에 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뒷번호 0594 쓰시는 분이 5호가 되니 집안이 후끈후끈해요. 올여름 첫 에어컨을 개시했습니다. 필터 청소도 안 하고 급하게 틀었는데 먼지 바람보다 더운 게 더 무섭네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아를 마시니 휴양지가 따로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지상 낙원이 여기 일세. 그럼요. 홍경아님께서 오늘은 쉬는 날이라 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러 밖에 나왔는데 어머니는 장 보시고 저는 차 안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방송 듣고 있어요. 희원 씨 목소리 들으니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신청곡은 컨츄리 꼬꼬 오이 해피 띄워주셨는데요. 요 노래 안 그래도 사연을 읽고 3부 신청곡으로 나갔었는데 잘 들으셨죠? 뒷번호 5171 쓰시는 분이 희원 씨 오늘 날씨가 딱 어머나 첫사랑 아리 하던 그의 여름 같아요. 청량하면서도 괜히 가슴 설레는 온도랄까요? 나이 마흔이 넘어 주책이지만 오랜만에 옛날 감성 넣는 발라드 한 곡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휴 마흔 넘었다고 주책이라니요. 아니에요. 이런 추억을 상기시키는 거 그때 추억이기 때문에 이게 또 좋은 겁니다. 그럼요. 아주 여길 통해서 보내주신 거 적절했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임수정의 제비꽃, 커피소년 하은의 꽃.

임수정의 제비꽃 커피 소년의 꽃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끝곡은 우리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그리고 워킹맘님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신 김동률의 출발을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새로운 그림 한 장이 펼쳐지는 그런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진성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인력서 쓰시는 분 계시나요? 매일 아침 한 장씩 뜯는 그거 말이죠. 예전에는 그게 필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안 나와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그걸 꼭 구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인력도 있다고 합니다. 쓰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일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랍니다. 예쁜 그림을 매일 한 장씩 뜯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왜 또 뜯어야 내일 새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뜯어서 인력, 달력을 뜯어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예. 사용 용도가 이제 많이 달라져서 필요성이 없는 분들이 많아졌고, 예전에는 신문도 가끔 썼는데, 네. 아무튼 말이죠. 뭔가 그 효용적 가치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 그렇게 변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또, 인력처럼 이 한 장 아깝지 않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활기차게 함께 하시죠. 김양희입니다. 박 터진다.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출출하니 입이 참 거시기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동네 참 거시기한 빵집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그 무엇이냐, 이 동네 빵집 유리문에 이런 거시기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저희 집에는 조금 느리지만 성실한 직원이 있어요. 주문 후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정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청년을 고용한 거시기원 사장님께서 써놓은 거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인가 손님 중에는 아이 천천히 하셔, 나 오늘 시간 아주 많아, 이렇게 참말로 거시기하는 손님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조금 느려도 정확하게 빵을 건네는 직원 오고 기꺼이 자기 시간을 양보하는 이웃들, 이게 무엇이요? 참말로 거시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도 이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 헐랍니다. 세상살이 조금 느리면 어때요?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씩 기다려주는 거시기한 다정한 이웃이 되어보자 이 말씀이지.
1: 인생은 본전이에요, 전우주. 아무런 말도 하지 마, 금잔디에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이 곡 한번 맛보실래요? 김주철의 고마운 선물부터 출발합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가요, 활기찬 월요일 대체 휴무지만 출근해서 열일 중이시라고요. 저를 만난 오후 2시가 행복하다고 감사합니다. 신복순 씨도 정말 행복하셨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꾸박 부산은 날이 따뜻하다고요. 고맙습니다.

김주철의 개그맨의 느낌이 아니라 가수로서의 충분한 느낌을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유아영의 노래입니다. 너무 좋은 당신. 조수정 씨 마지막 연휴 짚어가면서 조네 가상 벗삼아 봅니다. 어서 오세요.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올해를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거워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유아영의 너무 좋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만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셨고요. 김혜성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또 최고의 방송 좋은 예 가요 세상과 함께 멋진 오후 시작하신다고요. 이수함 씨 오늘 날씨가 덥네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시원한 한강 와서 시원한 방송 좋은 예 가요 세상 듣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박진강 바람아 불어라.

박진광의 바람아 부르라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나만의 길. 자, 설스베 이성날 씨 들어오셨고요.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씨, 일요일 같은 월요일 행여 저를 기다리고 있을 손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꿈뻑의 이군정 씨, 점심 먹고 이제 운동장 와서 출첵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충남 서천인데요. 저희 읍내는 요즘 선거로 아주 시끌벅적해요. 조은혜 가요세상 들으니까 날씨도 좋고 별도 좋습니다. 볕도 좋다고요. 현성에 좋아 좋아 다 좋아. 자,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넘어갑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배달 리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뷰를 쓰게 되면 뭐 서비스를 준다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써보는데 어떤 리뷰들을 보면 참 따뜻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온 동네에 알리고 싶어서 쓰는 분, 또 사장님께 감사의 한마디 건네고 싶어서 쓰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별점 다섯 개와 짧은 글일 뿐이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배달 리뷰 경험담 있으시다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특히 이제 빨간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일날에 쉬는 날에는 참여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편하게 쉬다 보니까. 그럴 때 노래를 들으면 더 휴식을 편하게 쉴 수 있고요. 이동하시는 동안에 라디오를 들으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보내기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여러분의 글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리뷰처럼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노래도 선곡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추억을 끄집어내는 네, 그 시간이죠.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2부에 전해드린 노래 김용필하고요. 한혜진 씨가 함께하는 친구 같은 연인 정유경의 한 번만 듣습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나훈아의 인생 소풍. 인생은 참 이상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은 오늘도 길을 걷는다. 처음에는 큰 꿈을 안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된다. 세상 일이 모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사람은 계획보다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원하던 길이 아니어도 가다 보면 또 다른 풍경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웃고 울며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 어쩌면 인생은 목적지보다 함께 걸어온 과정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리고 언젠가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래도 잘 다녀왔다라고 웃을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참 괜찮은 소풍이었는지도 모른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이 되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딸 집에서 창밖 소나무랑 상수리 나무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하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고 햇살과 나무들의 향연으로 시간별로 그림자가 거실로 비춰서 바람이 일렁이면 때때로 변하면서 살아있는 그림을 감상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자 그림을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시간 따라 변해가면서 거실 바닥에 자연이 선물해준 순간순간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감상했습니다. 잠깐씩 스쳐가는 시간 속에 저에게 주는 행복함을 담고 때이른 더위로 지치는 오후 상쾌 경쾌하고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정취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으로 행복을 만들어 봅니다.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재경 씨가 주신 사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란의 노래입니다. 백세 인생.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가정 여러분 반가워요. 큰 오전에 큰 형수님 요양원에 면회 댕겨왔어요. 다시금 생각하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이해란의 백세 인생 이조 씨랑 함께 듣고 싶어요라고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3, 4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으로 가게 되는 시간. 그때 그 시절의 얘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탐진의 그림자 사랑 의왕수 형님께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듣고 싶다고 하셨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요. 저는 3부로 가 있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국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여행을 떠나는 날에 들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날에 들으면 그 설레임이 없는 지금, 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여행을 떠나요 들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전해 들었느냐.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게 여행 떠나기 전에 많죠. 오늘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 보는 시간인데요. 예전에 그 소풍 간다라고 하면 전날 밤부터 설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풍이 그 나들이 하는 거였죠.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가족이 함께 와서 설레겠던 그런 날. 소풍 간 날이면 괜히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가방 안에 과자도 챙기고 도시락 뭐가 있을까 몰래 열어보기도 하고 줄지어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세 곡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추억 속 소풍길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아시겠죠? 미스 임의 서풍날, 노라조의 사이다, 자두의 김밥이었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지금이야 뭐 흔하디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거지만 예전에는 이날에만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선택된 날이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오늘은 소풍 얘기를 해서 문제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소풍을 마치는 것도 아니고 뭘까?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소풍 갈 때 가장 빠지면 섭섭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도시락, 2번 정과. 이거는 참고서, 예전에는 참고서라고 해서 정과가 있었어요. 네, 무슨 무슨 정과, 그걸 또 이렇게 다 챙겼죠. 네, 3번 포켓용 TV,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포켓용 TV. 4번 휴대폰 배터리. 네, 이걸 꼭 챙겨가야 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 네, 정답도 좋지만 말이죠, 소풍에 관련된 추억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그 정답 기다리면서 사연에 주셨던 노래를 두 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철의 동행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출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노래가 준비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네,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가서 말이죠, 이 노래도 일요일 같은 월요일 행여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서 찾고 있다고요. 윤정아의 여기 언제 벌써인데 인생대로 60번 길을 주셨어요. 인생대로 60번 길이라고 하는 또 신곡을 주셨는데 이 노래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언제 벌써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동행과 언제 벌써 전해드리고 전해드리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정답만 보내주신 분들보다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그러므로 고락이 바로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느니라 하시며 글을 써주시니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네, 그 아침에 교무실에 들어서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민 선생, 어머니 부안읍내 사거리에서 뭐 후보 선거 운동하시는데 엉덩이 흔들어서 춤추시던데 알고 있나 하시기에 놀래서 급히 가보니까 세상에나 긴 생머리 흩날리면서 어머니께서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당장 그만두고 집에 가시라고 했더니 예, 그 돈 때문이 아니요. 할 일도 없고 해서 친구들하고 운동 삼아서 하고 있어. 제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시면서 후딱 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들이나 잘 가르쳐. 예, 그렇게 야단하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왔는데 우리 엄마 50 넘더니 창피한지도 모르나 봐요. 이 노릇을 어쩌지요? 네. 뭔가 그 할 일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 아드님이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또 그 어머님이 선택한 거니까. 또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머님이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데 그렇잖아요. 서로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윤설의 터미널, 김소희의 두 여인 중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요. 우리 엄마 그만두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은 그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정답 주신 분들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박경옥 씨가 따님이 하필이면 연휴 때 안 오시고 연휴 끝나고 나서 오시는 이유가 뭐죠? 네. 내일은 둘째 딸이 서울에서 내려온다 해서 주방에서 하루 종일 바쁩니다. 결혼했지만 직장 때문에 바쁜 딸, 엄마의 마음은 항상 안쓰러운 딸입니다. 하셨는데, 연휴 때는 못 오고, 연휴 때 일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쉬시나 보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경원 씨가요, 1번이에요. 도시락은 우리 친정엄마 김밥을 쌀 때 꼭지를 먹고 싶어서 옆에 지켜봤던 소풍 가는 전날은 잠을 설쳤던 그 아름다운 추억. 보물찾기는 저는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라고. 보물찾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아나 봐. 사전에 뭐 이렇게 커닝한 거는 아닌데 그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감각적인 부분들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도시락. 예전에 국민학교 때 소풍할 때마다 나는 보물찾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상품을 자주 받곤 했어요. 네. 이분은 또 보물찾기를 아주 그 타고나셨군요. 네. 그리고 정답 1번 도시락 이현실의 정상별곡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동의 박은자 씨가 오늘이 젊은 날 해변에 있는 소풍 같은 인생 쭉 주셨으면 행복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도시락 최고의 방송 감사해요. 라고 주셨고요. 1번 도시락 그립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 지금은 다양하죠. 아이들 좋아하는 샌드위치라든가 과일 등 재밌는 추억 만들기. 예. 부산의 뒷자리가 4806번님께서 1번 도시락.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셨고요. 서산의 유학수 씨 현미의 주황산 내장산 정품명을 주셨고요. 정답 1번 도시락이요. 옥수수 장사하는데 오늘 너무 더워요. 옥수수 파이팅. 끝자리가 3248번님. 정답 1번 도시락. 35년 전 소풍 가서 도시락 까먹던 친구들 보고 잡다. 어디서 뭘 하느냐 라고 주셨고요. 엠마님. 세월이 너무 흘러서일까요? 사이다 먹은 기억은 있는데 김밥은 없어요. 아님 시골이라 재료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김밥을 안 싸주셨을까요? 아무튼 서풍 가는 날은 비가 많이 왔었어요. 학교 그 저 일하시는 아저씨가 용이 되어서 승천하는 하려는 뱀을 죽여서 비가 온다는 전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우왕의 수정 씨가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서풍만 간다고 하면 비가 오는 바람에 날아오르는 용을 죽였다는디 뭐 별 루머가 다 있었던 기억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전날 밤에 내일은 제발 비 내지 말라고 선모와 기도했던 추억이

공책이었지만 보험을 찾으면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과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소풍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힐링이 되어버렸죠. 네, 요즘엔 소풍도 못 간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그걸 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너무 과잉 보호적, 아이들의 추억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답은 1번 도시락입니다 라고 의왕수정님. 네, 엠마님 정답 1번, 장영민 씨 1번 도시락이요. 이연서 씨 김밥 1번,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유학수 씨 1번 도시락. 소풍 같은 인생 노래 쭉 주셨고. 예, 그리고 정답은 1번입니다. 어릴 적 소풍날이면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말아주시던 김밥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참기름 향 가득한 김밥 한 줄에 설렘과 추억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도시락을 펼치면 서로의 김밥 속재를 구경하면서 바꿔먹던 추억도 떠오릅니다. 치즈김밥, 멸치김밥처럼 각자 다른 맛 속에 집집마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김밥도 어찌나 맛있던지요. 오랜만에 추억을 소환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니 아주 좋아요. 네, 사브리나님. 네, 사브리나는 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잘 써주셔요. 네, 오늘은 양보를 해주시겠죠. 성현동의 김영분 씨, 정답 1번 도시락. 소풍 가는 날 엄마가 김밥하고 과일 조그마하게 싸줘서 예, 신나게 갔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평강공주님 생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정답 도시락 아닌가요?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 가서 친구들과 똑같이 부피가 큰 골무 과자 봉지를 선생님 앞에 드시라고 드렸는데 하나름이 됐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왜 하나름이 됐죠? 막 주다 보니까 섞어져서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박경욱 씨가 소풍 가는 날 우리 부모님 그때 500원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아, 500원이나 주셨어요? 네. 영화관 본사 차장이라서 명절에 한 번도 못 내려오셨군요. 박경욱 씨의 따님. 그래서 내려오시는군요. 그래요. 김용님의 오늘의 젊은 날 주현미의 주황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박경옥 씨하고요. 의왕수정님 두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예, 두 곡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정답 신청곡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에 좋은 말씀을 이어주셔서 고맙다고 최기영 씨. 아니에요. 너무 정성이 담겨져 있는 글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왕수영님께서 아싸라비아 선물 당첨 감사합니다. 혼자 웃어봅니다. 오늘 밤 야근인데 잠 안 자고 방송 청취한 보람이 있네요.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박경옥 씨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두 분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너무 좋았듯.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따님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성이 남겨져 있는 글들 고맙습니다. 신청곡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진혜성의 노래 사랑반 눈물반 전해드립니다.

샤브니나님이나 엠마님이나 많이들 들으셨죠? 잘 들으셨나요? 네. 자, 지금 당장 어깨를 좀 펴시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당당한 표정을 딱 3초만 지어보십시오. 남들 눈치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다들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니 굳어 계실 텐데 인생 뭐 있습니까? 짱짱한 기세로 남은 5시간도 당당하게 보내는 겁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날의 담쟁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 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1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땐 하루 이틀만 해도 몸이 금세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나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조금씩 실망이 쌓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슬림해진 내가 있더라고요. 확연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했던 시간들 속에 몸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기를 바라며 잠시 마음 쉬어가는 시간 함께 하시죠.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오늘 첫 곡으로 패닉의 달팽이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 또 수고한 그대에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데일리 뮤직 이어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안내하는 대구경북교구는 지금, 그리고 행복 에세이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박지윤의 Still Away.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도 그 위력이 또한 다름 없나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원불교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이상은의 언젠가는,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이 시간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데일리 뮤직에서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와 권순일의 틈으로 시작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2부 첫 곡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 2부에서는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대구경북교구는 지금과 행복 에세이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구경북교구는 지금 함께합니다. 대구 경북 교구는 지금 원불교 대구 경북 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교구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법 성지인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성혼을 채받는 비움과 채움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원로 교무님을 모시고 2박 3일간 특강과 함께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생활훈련인데요. 자세한 훈련 일정과 신청은 중앙총부 상주선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단체 소식입니다. 교구 청운회 원례회가 5월 27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반 생일, 승진, 이사, 축하, 취업 등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원음방송 법문 공양을 통해 큰 복을 지으세요. 원음방송 법문 공양은 법신불 사은님 또는 부처님께 올리는 방송 공양입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법문 공양은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 원음방송 053-425-098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기도 안내입니다. 성주성지는 매월 10일 오전 11시, 동명훈련원 기도는 매월 25일 오전 11시, 축원드릴 기도 명단 받습니다. 이상 대구경북교구 소식이었습니다.
1: 저기 미안한데 내가 편한 사람이 생겼어.

일락과 체린이 함께한 편한 사람이 생겼어. 잔나비의 처음 만날 때처럼,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 원광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광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유미의 별 두 곡 띄워드립니다.

0: 행복한 오후
1: 편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2부에서도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데일리 뮤직에서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유의 네모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얼쩡대고 이쯤에서 사라져 주길. 내가 바라는 거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허락해 주길. 하루에 한두 번 미소 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적당한 식욕과 산책이 가능한 여유. 딱 이 정도의 행복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주길. 오늘 행복 에세이는 박한평의 나의 불행에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행복은 아닙니다. 단지 작고 소소한 행복을 잘 지켜가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별거 아닌 일에도 스스럼 없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남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저와 두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성모의 아시나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표현이지요. 까르페디엠. 우리말로 현재를 즐겨라, 매 순간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은 대학 입시에 매달려 학창시절의 낭만과 즐거움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귀한 순간임을 일깨워줍니다.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충실해야 하는 것,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 만난 이웃집 아저씨의 미소, 지저귀는 새소리, 활짝 피어있는 꽃망울, 흙이 묻어있는 아이의 신발, 다시 오지 않을 매 순간순간을 내 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0: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뿐이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오늘보다 과거와 미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자꾸 생각하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오늘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요. 이 뜻깊은 날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한 스님이 계십니다.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의 성진 스님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웃 종교인들과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비가 온다고 새들은 걱정할까? 눈이 온다고 꽃들은 근심할까? 바람이 분다고 나무들은 좌절할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만물은 희망을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 비가 오면 소금 장수 걱정, 화창하면 우산 장수 걱정, 항상 걱정을 달고 사는 것 같다. 날씨에 관계없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건 새처럼 나무처럼 꽃처럼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순 없을까? 네, 여러분은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무와 새들처럼 우리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새찬 바람과 성난 빗줄기는 새들도 근심하고 맑은 날씨와 밝은 빛이 휘날리는 바람은 초목도 기뻐한다. 이처럼 천지를 보면 하루라도 화목한 기운이 없으면 안 될 것을, 사람의 마음에도 하루라도 기쁨이 없어선 안 된다. 불교 경전 법구 경에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다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교단 품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의지할 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영산에서 복례정사에 돌아오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옹기장수는 옹기를 다 팔고 지게를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자가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나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그렇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행복은 늘 있는 것이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음악으로 피아노라떼의 따뜻한 바람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불교음악 한 곡 듣고 성진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비뮤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요. 이 뜻깊은 날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한 스님이 계십니다.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의 성진 스님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웃 종교인들과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스님께서는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1: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또 반가운 분들은 제 만남 중창단. 우리 이제 박세영 교무님, 김진 목사님, 하성현 신부님이 같이 오셔서, 봉추옥에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저와 함께 공연도 하셨습니다.
0: 예. 아니, 이번에 만남 중창단이 성관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지냈어요?
1: 네, 맞습니다. 예.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셨어요.
0: 예. 그동안에 이제 이웃종교 경축일에 이웃종교 이렇게 시설에는 갔어도 성관사에 온 것은 처음인가요?
1: 아니요, 작년부터 오셨고요.
0: 예.
1: 예, 그래서 작년에, 그전에는 한 분씩 시간이 다 맞추기 어렵다 보니 한 분씩 오시다가,
0: 네.
1: 작년부터는 이제 다 오셔서 공연까지 함께 하시는 걸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웃종교인들을 초대한 그런 또 손님으로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종교처럼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좀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1: 일단 저희도 부처님 오신 날이 불자들에만 즐거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으면 하는 그 염원이 있는 건데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이웃 종교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역시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 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 불자들에게서도 훨씬 즐겁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 나머지 세 분이 인사 말씀하시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박수를 많이 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성현의 탄생은 뭐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기쁜 날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카톨릭 평화방송에도 네 분이 출연을 하셨죠?
1: 네. 이제 저희가 평화방송에도 가서 또 평화방송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의 또 시간도 가지시면서 또 저희들도 그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원음방송, 또 불교방송, 또 카톨릭 평화방송까지 출연을 했고 이제 기독교 방송 하나가 남은 거죠?
1: 네, 이제 아직 저희가 기독교 방송까지를 가지는 못했는데
0: 예.
1: 또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0: 네, 김진 목사님도 그런 바람을 전하셨는데요. 조만간 이제 CBS에도 이웃종교인들이 함께 출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우리 사회에 종교 간 화합과 존중의 문화가 이렇게 또 만남 중창단 덕분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네, 뭐 저희가 이제 저희 하나의 행보가 많은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지만 저희 모습이 바라보는 분들이 뭐 종교가 다르신 분들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꼭 낯설지 않고 그렇지 이렇게 종교인 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 저런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같이 종교인들과 종교가 없는 모든 사람들 함께 가는 방향이야. 결국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따뜻한 게 없구나 하는 그 인식은 저희가 대중을 만날 때마다 점점 따뜻해지고 확산되는 것 같아서
0: 네.
1: 거기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보태지 않았나 생각은 같습니다.
0: 네, 그 만남 중창단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각 종교의 경축일에 이웃 종교인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스님께서도 이렇게 주변 이렇게 동료 스님들 보면 이렇게 이웃 종교인분들과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시지요?
1: 아, 그럼요. 뭐 이제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조계사 일주문 앞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만들 점등도 하고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캐롤도 부르고 축하하는 의식들이 이제 매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 부분들이 뭐 상징적으로 보여지지만 여러 지방에 있는 많은 사찰의 스님들도 다른 종교인분들 오시면 환영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서 뭔가 역할을 활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종교인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참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낸 만큼 그 의미를 오늘 스님과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 예.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는 조금은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좀 못할 수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며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다.
0: 예.
1: 라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선언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야.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 오신 날 통해서 모든 분들 함께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예,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자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면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말하잖아요. 부처님의 네.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1: 결국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가에서는 이제 번뇌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내 스스로가 덜어낼 수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
0: 예.
1: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태도, 행동을 바꿔내는 길을 알고 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이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예. 내 마음의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없애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이시죠?
1: 네.
0: 예. 자,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건 어떤 걸까요?
1: 자비를 베푼다는 건 첫째, 자신에게 화내지 않는다. 나에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즐거움으로 또 우리를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상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마음, 또 그리고 상처내지 않는 마음, 내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내지 않고 나의 몸에도 상처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게도 상처내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
0: 네.
1: 나의 고통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덜어주는 삶 자체가 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께서 최근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이 책이 네.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간단히 책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불교계 신문에 한 5년간 매달 그 당시 있었던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썼었는데 그걸 전체 모아서 조금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현상을 내가 이해할까? 이 현상 앞에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나를 지금 바로 세워야 할까? 환경은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셀 수 없이 일어날 때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 계곡물은 물은 흘러도 바위는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많은 일들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게 저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 속에서 그 이제 돌처럼 바위처럼 딱 제자를 지키고 많은 번뇌나 상황들을 이렇게 내가 흘려보내는 힘을 갖고 있는 지혜를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해서 그 책을 지었습니다.
0: 예. 그 지금은 시간상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못 나눠봤습니다만 내일 모레 수요일에 이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 우리 스님께서 쓰신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좀 얻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처럼 매일매일 좋은 날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주셔서 우리 원불교 교도분들께서도 마음으로 보내주신 따뜻함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잘 키워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저도 열심히 수행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남양주 성관사 주지신 성진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뮤트입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송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6일 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매년 6월 1일에 거행하는 큰 제사인 6일 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일 대제는 원불교의 사축 이제 중 하나인데요. 사축 이제란 원불교에서 1년 중 기념하는 네 번의 경축일과 두 차례의 합동 향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일 대제는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맞아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3세의 모든 성현과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며 합동향례를 올리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제사와 다른 점은 대종사님을 비롯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등 모든 성자들과 원불교의 모든 조상들과 부모, 선조 및 우주 안의 모든 생령들의 위패를 모두 모시고 합동향례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6.1 대제의 순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념하는 제례이므로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봉청 및 고축 찬송을 한 후에 종사위전 봉청과 고축 찬송을 하고 대봉도 대우법전, 전무출신전, 거진출진전, 보통출가제가 교도전, 희사위전, 일반부모 선조전, 봉청과 고축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영모전에서, 각 교당에서는 대각전이나 법당에서 일제히 식을 거행하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6.1 대제 때 제단의 음식을 진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밝은 마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고 맑은 마음을 상징하는 청수를 올리고 바른 마음을 상징하는 향을 피워 대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비용을 절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화, 교육, 자선 등 원불교의 3대 사업에 활용합니다. 원불교 성가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근소리 동근 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래세상원의 생명의 땅 평화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또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 이것만 지나가면 모두 끝이 난다는 후련함도 담겨 있습니다. 연휴의 끝자락인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은 아쉬움과 후련함 그 사이 어디쯤을 지나고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은 박재란입니다. 가는 봄, 오는 봄.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2: 제초제는 타타타.
13: 한얼 사이언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휴일을 맞고 계시죠?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녹음방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이니까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긴 연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휴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가니까 좀 아쉬움도 좀 있어요.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라는 뭐 그런 끝, 뭐 이런 표현 아쉬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것만 지나면 모두 끝이라는 후련함, 이렇게 공존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늘 이 아쉬움과 후련함의 반복이 계속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지나간 시간이 따뜻하고 소중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고요. 또 후련하다 뭐 이런 것은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또 후련하시다면 후련한 대로 이 저녁의 평온함, 연휴의 마지막 시간을 저희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름다운 인생은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편안함, 여유로움 뭐 이런 거. 네. 아름다운 인생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저와 2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가득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인의 체리핑크 만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 대상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요. 지난 2023년 71명이었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에 89명, 2025년에는 93명으로 매년 증가했고요. 올해도 벌써 43명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30% 이상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 가운데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요 위반 행위를 선정해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대형 화물차가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과속 운행할 경우 고속도로 무인 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해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여부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정차로 위반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엔 현장 단속 외에도 드론과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 축구 대표팀의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이 32강에 오를 경우 1억 원, 16강은 카타르 대회 때보다 1억 원이 많은 2억 원, 또 8강 진출 시에는 3억 원이 주어집니다. 준결승은 4억 원, 3위 4억 5천만 원, 그리고 준우승 5억 원, 마지막 우승 포상금은 6억 원이 책정이 됐고요.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토너먼트를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1억 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 26명 모두에게는 한 사람당 기본수당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낮에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하루였죠.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북에는 50에서 100mm, 그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1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인 모레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상열의 마음이 변했나요? 그리고 양희종의 그 이름 석자 이어졌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생방하나? 이렇게 또 깜짝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알고 계신 분들 계시고 왜 지난번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 휴일이지만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제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사찰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전주 현동수님이 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전주 근처에 있는 사찰 남고사에 다녀왔어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고즈넉한 이게 삼신각인가요? 대웅전 사진도 있고 사진 찍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안녕하세요. 실록의 계절 5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아쉽네요.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2시간 열심히 함께 할게요. 성북동 배용준님도 또 한 주의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형일님은 노래 박재란의 노래도 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인의 노래도 청해 주셨는데 두 곡 다 지금 나갔습니다. 조용일님 지금 일산 호수공원 둘레길 걸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해주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노래 한 번 더 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곡 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요 말그노스님이 청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반가운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설레임으로 옛 가요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인사 주시면서 배호의 사랑 찾아 천리길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체 공휴일이지만 오늘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노래가 1부 마무리 곡이 되겠네요. 같이 즐겨주세요. 정은숙의 목소리입니다. 네, 사랑아.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싸져 불망쳐라.
1: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애수에 젖은 목소리죠. 손인호의 이별의 서울역 전해드리면서 2부가 시작됐고요.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이 저도 어제 해인사 다녀왔습니다 하시면서 손인호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해인사 나그네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없어서 예, 그리고 또 손인호 노래 이별의 서울역으로 네, 이렇게 좀 대신했습니다. 김동식님 다음에 저희가 또 음원을 준비하는 대로 예, 또 한번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 같이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과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께서 맑고 밝고 원음 방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맑고 밝고 훈훈한이죠 원래. 맑고 밝고 원음 방송 이게 동훈 씨 목소리네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저 맑고 밝진 않은데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 손인호의 이별의 서울역은 예,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또 청해 주셨던 노래였습니다. 제가 김동식님 예, 얘기만 하고 청해 주신 우리 신청해 주신 애청자 성함을 제가 정작 말씀을 못 드렸네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5월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해주신 최송아님도 자리해 주셨고 또 대구 북구 윤형준님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인사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고 서로의 상황이나 또 성향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거고 좋아하는 뭐 음식 같은 거 뭘 좋아하시고 지금 또 들어오신 애청자님의 생활 루틴은 이렇구나 지금 식사 중이다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더 여러분들께 예, 일상에 좀 깊이 예,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형일님은 예, 순댓국하고 머리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며칠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 드시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고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우리 부산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제일 막내 애청자 우리 박시우 군이 또 왔어요. 아저씨 제가요 만화가 보고 싶어서요. 만화 좀 보고 올게요. 할머니랑 엄마는 지금 방송 듣고 계세요. 어제 경주 불국사 다녀왔습니다. 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국사에 다녀오셨군요. 그쵸 우리 또 어린 학생들은 아이들은 만화가 제일 좋죠. 아름다운 인생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잘 보고 오고요. 듣고 계신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덕산고사님께서요 좋은 글을 주셨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예, 주신 글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향한 관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여는 일이다 라고 구례화엄사 꽃스님 범정스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마음속 감옥의 문을 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주시면서 꽃스님 별명은요 불교대학 재학 시절 남자지만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제 별명을 이렇게

돌아오니까 말씨가 다르니까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동네에 조물하기 주먹패들이 그렇게 시비와 텃세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뭐 순한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멀리 떠나간 친구, 드럼 치는 친구 의복이는 좀 사납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호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싸움깨나 했던 의복이는 뭐 니들이 우릴 보호해주면 나도 니들 보호해줄게 하면서 인상 한 번 쓰면 다들 감히 덤비지를 못했죠. 그네들은 좀 더 질 안 좋은 형들 선옷을 데리고 와서 더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의복이는 더 세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맞닥뜨렸고 그들은 발이 안 보이게 도망을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주시고 신청곡으로 남인수의 나는 사람이 아니외다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을 청해 주셨는데 두 곡 다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드럼 치는 그 친구분 의복 씨 생각이 나서 최희준의 폭풍의 사연을 골랐는데요. 이게 바로 드럼 치는 사나이의 이야기를 우리 최희준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자, 전해드리고 이어서 펄 시스터즈의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맥시 아가씨.

이 치마나 코트 같은 것들이 긴 그런 옷을 갖다 맥시 패션이라고 하죠. 미니의 반대 맥시 아가씨 전해드렸습니다. 김동환님께서요 신청곡을 주셨어요. 네, 그 김동아의 갓바위. 네, 대구 남주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네 실수가 좀 많네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김동아의 갓바위를 신청합니다. 대구 남준호님이 청해 주셨는데 아, 이 노래가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선곡이 어렵네요.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도 약사열의 불 깊은 뜻을 너는 알겠지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가 바로 김동아의 갓바위라고 합니다. 오늘 선곡이 안 되네요. 금채원 기사님. 김치영 기사님께서 주말에는 합청 양해 부탁드린 노래 다 챙겨주시고 또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 생각해 주셔서 선곡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없는 음원들은 빨리빨리 업로드 잘해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동수님과 방현재님이 각각 신청해 주신 이연의 이별이 주고 간 슬픔 그리고 김상희의 나 외롭지 않네 듣고 오겠습니다.

중학교 때 아름다운 인생을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아기 아빠가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변산의 민호님.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엄마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요.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동네 할머님들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전화를 받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서 큼직한 고추와 숫덩이가 달려있지 뭡니까. 엄마가 전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보내준다고 해도 젊고 건강한데 무슨 산후조리원에 가서 돈 양비하냐며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는 아내입니다. 우리 아들 손가락 발가락 다 달려있는 거 보니까 신기한데 아 이쁜 게 아니라 얼굴에 주름기가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애기라서 얼굴이 조금 쭈글쭈글해요. 조금 살이 오르면 아주 귀엽고 네 예쁘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축하 인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님 청해 주신 비둘기집 이석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같이 도친 장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양숙의 모래 위에 발자국 전해드렸습니다. 3부에서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퀴즈 문제 풀기에 앞서서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우리 민호님의 등남 축하 문자들 주셨거든요.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구경옥님, 민호님 축하합니다. 예쁜 아기 축복 많이 받고요. 무척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도 복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 보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 주셨고요. 또 칠곡의 덕상고사님도 첫 딸 공주님이 내게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아다닐 것만 같았죠. 민호님 등남 축하합니다. 또 2515 번호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축하 축하합니다. 참 멋진 아내를 두셨네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부평의 말고노스님도 민호님 또 아내분 등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안의 경사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경사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 은하수님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민호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이렇게 우리 민호님의 등남을 모두 내일같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손대식님도 민호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기분 좋네요. 민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옛가요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히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땡땡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 나갑니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저 달이 날 속일 줄.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터 언덕에서 손목을 잡고 다시 오마던. 그님은 소식 없고 나만 홀로 이슬에 젖어 땡땡에 젖어 밤새도록 나는 울었네. 아, 이 가사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빗물, 2번 눈물, 3번 달빛, 4번 별빛. 이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오늘도. 그런데 노래를 이렇게 멜로디에 붙여서 노래를 부를 때는 금방 멜로디 가사 착착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사만 낭독해드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가사를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저 달이 날 속일 줄.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터 언덕에서 손목을 잡고 다시 오마던. 그님은 소식 없고 나만 홀로 이슬에 젖어 땡땡에 젖어 밤새도록 나는 울었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빗물, 2번 눈물, 3번 달빛, 4번 별빛.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참여하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박경원의 말리포 사랑. 아, 흥겨운 노래였습니다. 똑딱선 기적. 서울 김영부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서울에 살고 계신. 어제는 옆 동네에 사는 딸하고요.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잘 먹고 왔답니다. 사위가요. 회사 일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한턱 쐈어요. 오, 네. 한턱이 아니라 두턱이라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따님이 가까이 살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은. 예.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티격태격도 많이 하는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언제 돌아서고 나면 금방 또 친구가 되고 그래요. 이어진 노래는 우리 삼성동 박은자님이 청해 주신 금가은의 처녀 뱃사공이에요. 오늘 예가요 퀴즈 여러분과 같이 문제 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사연 조금만 소개하고 그리고 문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듣기 어려운 옛 노래를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애청하고 계신다고 2515 쓰시는 청취자님 찾아주셨고요. 구절초님 오랜만에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았어요. 인사드립니다. 아까 민호님 등남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기 생일이 저랑 생일이 똑같네요. 아, 정말요? 아, 미안, 구조처님도, 네, 생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뒷번호 6940 쓰십니다. 예전에 TVN 교통방송에서 방송 진행하셨죠? 저를 알아보시고 6940님 네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퀴즈 문제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가사 나갑니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저 달이 날 속일 줄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터 언덕에서 손목을 잡고 다시 오마던 그님은 소식 없고 나만 홀로 이슬에 젖어 땡땡에 젖어 밤새도록 나는 울었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빗물 2번 눈물 3번 달빛 4번 별빛. 정답은 무엇일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요 퀴즈와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예가요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청해 주신 노래 조미미의 먼 데서 오신 손님은 최송환님, 오기택의 영등포의 밤은 조형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예, 동네 한 바퀴 산책 끝내고 길카페 믹스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들으면서 예가요 듣고 계신데요. 저도 믹스커피 한 잔 타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네. 조영일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그 사연과 신청곡들 많이 주시고요. 우리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 한 주도 시원한 추억의 시간 함께 즐겨보아요. 주말 선곡도 감상 잘했답니다. 하시면서 또 덧붙여 주셨는데요. 옛날에 정서에 맞는 애절한 노래 참 좋습니다. 우리 구경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초파일 생일이라고요. 우리 뒷번호 1461 쓰시는 분도 어제 생일 맞으셨다고 오늘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왕장군님은요, 지금 일주일 동안 원주 과수원 일손 돕느라고 내려온 지 일주일 되셨대요. 애 많이 쓰십니다.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손인호의 남행열차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 예, 이제 이어지는 노래가 바로 손인호의 나는 울었네. 오늘 예가요 퀴즈에서 고른 네, 문제곡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정답도 확인해 보시고요. 당첨자는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맞게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이 노래는 특전사를 예편하신 우리 김윤풍 기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얼마 전부터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옛 노래는 가사말이 좋아서 할머니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4429 쓰시는 청취자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네, 노래는 옛가요가 그만입니다. 좋습니다. 3부 옛가요 퀴즈 많이들 참여해 주셨어요. 옛가요 퀴즈 함께한 곡은 그렇습니다. 손인호의 나는 울었네 였고요. 오늘은 또 손인호의 노래를 많이들 청해 주셨어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3번 달빛이었습니다. 뭐 눈물도 대입해도 맞곤 하지만, 빗물도 맞곤 하지만, 별빛도 맞지만 오늘 정확한 답은 달빛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요? 두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요, 대구의 남준호님, 그리고 부산의 뒷번호 4386 쓰시는 청취자님 축하드립니다. 대구의 남준호님, 부산의 4386 뒷번호 쓰시는 청취자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겁게 퀴즈도 풀고 음악 들으시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죠?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귀남님이 청해 주신 백년설의 두견아 사랑, 그리고 대구 허웅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남인수 무정열차.

잠드셨나 서장대에 잠드셨나 달밝은 남강물에 물 세우는데 님은 가고 노래만이 촉성루를 휘감도니 무정열차 차창가에 추억을 실어 그리운 님을 찾아 진주로 가자 진주로 가자.

슬픈 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며 내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이 시간 가족들이 계시기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말 크게 잔치 한번 벌이고 싶어요. 이 시간 식구들 모두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변산의 애기 아빠 민호님 우리 아들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같이 축하 사연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정이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린 진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정말 끈끈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꽃님 늦었는데도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송용호님,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서 후텁지근하지만 내일 비가 오려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래요. 오려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천 왕 애청자님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를 아름다운 사찰한 곳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소개해 주셨어요. 네, 법정 스님이 기거하시던 곳이죠. 성북동의 길상사. 네, 정말 아름답고 고즈넉한 사찰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정의 야생마 세 곡의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강남 서풍근님이 청해 주셨고요. 김상진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너무나 사랑한 당신 우리 부산 구경옥님이 청해 주셨고 문주란의 이대로 돌이 되어는 우리 서울 개인택시님이 청해 주셨는데 연휴가 길어서 손님도 없고 차도 별로고요. 서울 시내가 조금 한가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군산의 미아님도 민호님 등남을 축하합니다. 축하 사연 주셨고요. 우리 김의 검은 그림자님 와주셨고요. 영월애님 3일 휴일 동안 방콕만 하셨대요. 잘 쉬셨나요? 그리고 도건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듯 조용히 찾아온 그대 생각에 오늘도 마음이 설렙니다. 멋지신데요. 연애편지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도건님 멋지십니다. 부산 은하수님도 계절 따라 피는 꽃을 보면서 다음은 무슨 꽃이 필까 어느 집 담장 앞에 빨간 접시꽃이 예쁘게 피인 걸 보셨대요. 아, 꽃같이 예쁜 마음이십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과 2시간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네, 오늘 끝곡은 두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남준호님 그리고 인천 왕 애청자님이 청해 주신 송춘희의 수덕사의 여승.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라도 하부가 약하고 뼈대가 부실하다면 작은 충격에도 허무하게 무너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쌓은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올바른 도가 없다면 그가 지닌 지식은 정교한 무기가 되어 타인과 사회에 크나큰 해를 입히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무너질 건물은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지식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받치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진정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내면의 주춧돌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안을게요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야외를 벗어나 건물이라는 공간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만큼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은 화려한 외형의 공을 들이기에 앞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지식과 학문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배우고 채우는 것보다 그 지식을 담아낼 바른 인격을 기르고 진정한 도를 추구하는 일이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매해질 것이라.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듯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할 근본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과나 조건에만 매달리기보다 내면의 정성과 바른 마음이라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겁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세상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인 본과 겉으로 드러나는 줄기인 말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병의 원인을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증상에만 매달린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애를 써도 병은 쉽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면의 결을 바르게 다듬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주를 엉뚱한 곳에 부려 주변을 어지럽히고 또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근본을 잃어버린 채 말단에만 얽매이고 주인 노릇을 해야 할 마음의 힘을 잃으면 삶의 질서는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공부인은 모든 일에 선후와 경중을 분명히 분별합니다. 현상보다 본질에 힘을 쏟고 거칠에보다 중심을 바로 세울 때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결실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삶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근본을 챙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도의 가치를 아는 참 공부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분주하게 쫓아다녔던 일들이 혹시 주객이 전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차분히 돌아보면 어떨까요? 전낙원의 나의 기도, 이응준 교무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오직 진리가 할 뿐입니다. 졸 오스트로퍼의 노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애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다. 마음이 근본이고 육신이 끝이라는 것 그리고 도학이 중심이 되고 과학이 뒤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마음이 산란해질 때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 본말을 순간순간 놓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객을 혼동하지 않고 근본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줄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주도하는 참 공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을 밝히는 등불은 더욱 주체적으로 빛나야 합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 삶과 천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매일 더 단단하게 길러가시길 응원합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지공수급 신심객진이 흡사 경안하리니. 그러니까 의심이 항상 있어가지고 가슴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 것 같이 해서 속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불안의 형태. 불안하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생각이 항상 편안하지 모습이죠. 이게 모양상인데 편안하지 않는 어떤 모습. 뭔 일을 하면 항상 의심이 약간 이것이 맞은가?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그러면 이제 가슴속에 소화가 안 돼서 멋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상현제자 항상 상자 나타날 자 나타난다 앞에 있을 제자 어디 내 앞에 앞전자 불안한 생각이 불안한 모습이 불안한 상황이 항상 내 앞에 나타나 있어. 왜 착착 의심이 생겼잖아. 아까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까 영어 시험을 보든지 수학 시험을 보든지 아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쓴 거다고 영어도 이것이 확실하게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그걸 원했다 딱 쓰면 되는데 이 과거 분사인가 현재 분사인지 이 말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앞에. 그렇게 있어서 날이 오래 굳자 오래 간다.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져가 깊을 심자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져가서 가면 대치의 공이 이건 익을 숙자예요. 익을 숙자 대치공. 아 이것이 맞는데 틀리는데 또 해보는 것이 계속 길어져가서 대치해. 이 말씀으로 대치도 해보고 이 말씀으로 대치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이 깊어간 즉 몸과 마음. 객은 이제 손님객이죠. 이게 손님. 이거는 이제 티끌이죠. 티끌 진짜. 손님 티끌이니까 밖에서 생겨지는 이제 그 티끌이죠. 밖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것이 몸과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흡사. 흡은 이거 비슷할 흡사하다 비슷할 흡사고 흡자고요. 이 사도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 흡사하다 근데 이건 흡사인데 이것도 비슷하다 흡사하다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사이비 종교면은 종교는 아닌데 종교 같은 것이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흡사하다 비슷하다. 이건 가벼울 경자. 가벼울 경자. 이거는 편안 아니죠. 그렇게 객진 번뇌 밖에서 많이 이렇게 들떴던 것들이 오래오래 이렇게도 해보고 또 해보면 그것이 가변이 흡사 가벼워져. 많이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많이 하면 막 숨이 차다가 오랫동안 계속 하면 나중에 그 같은 길을 걸어도 숨이 안 차잖아요. 가벼워져요. 몸이. 처음에 그 음식할 때 그럴 때 처음에는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막 힘들다가 많이 하면 편안해지죠.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경계가 와서 내가 일을 하는 이렇게 대치하고 저렇게 대치. 처음에는 많이 힘든데 이렇게 해보고 한번 해보고 두 번에 세 번 해보면 나중에는 빨리 그것이 돌아와요. 이렇게. 저기 처음에 그 출가하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가 힘들죠. 이제 그것을 한번 참고 일어나고 처음에는 잘 돼요. 왜? 그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금 게으름이 생기죠. 근데 또 그것도 또 노력해. 한 며칠 쉬었다 또 해보고 또 막 그러면 나중에 가벼워져요. 모든 것이. 그 일어나기 싫은 마음도 가볍게 빨리 일어나지고 나중에는 선배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딱 눈이 떠져요. 그게 저희들은 어디를 가도 3시 반, 4시 반에는 반드시 눈이 한번 떠요.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떴다가 피곤하면 좀 더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계속 일어나면 그것이 나중에 가볍게 그 시간에 깨지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어 산에를 가든지 제가 걷는 운동을 좀 했는데 처음에는 막 숨이 가쁘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이제 숨이 안 가쁘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운동하고 나고 싶은 마음도 빨리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경안해, 이렇게 편안해지기는 해요. 근데 흡사하다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편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 편안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객지, 심신 객지니. 왜? 대치공이 들어서, 이건 왜 지금 무슨 공부냐면 깨치기 전이기 때문에, 깨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비슷해. 깨친 사람이 공부를 비슷하기는 한다. 그런 뜻 같아. 흡사하니까. 그것이 똑같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깨치기 전에 공부는 이제 그런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틀린 건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다시 가볍고, 아까 가볍고 가벼울 겸 이거는 편안한. 다시 가볍고 편안하긴 했으나, 왜냐하면 계속 하니까 가볍고 편안하겠으나 의심의 뿌리, 이 뿌리 근자 의심, 못할 미자고 끊을 단자잖아요. 끊다, 끊지 못했어요. 의심의 뿌리가 완전히 안 끊어졌어요. 왜? 의심의 뿌리가 끊어졌다는 건 다 알았다는 건데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기는 하고 또 저렇게 해서 되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긴 했으나 완전히 끊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까 의심의 뿌리,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5구 45, 9구 40 확실한 건지, 46인지 47인지 약간 그 의심의 뿌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석 압초. 같은데 뭐가 같으냐면 돌로, 돌석자. 누를 납자, 누르다. 압축한다 할 때 누르는 것이고, 초, 풀. 풀 위에다 돌을 이렇게 딱 놓잖아요. 풀을 돌로 딱 눌러놨어요. 여석 압초. 풀을 돌로 눌러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모르는데 자꾸 하니까 이것이 행해지니까 그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유자. 생사계, 생과 사의 세계.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가장 큰 것이 생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이 인생은 고해다. 고해인데 가장 큰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저는 그전에는 가장 큰 게 자기가 그 살면서 가장 큰 것이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그 가족의 열반이나 친구들의 열반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슬픔이 가장 큰 것 같아. 이 고해의 슬픔이.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총칼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생사 문제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제가 그전에 그 부자, 네, 자녀가 둘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만났는데, 그 집에서 이 아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안 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런 그 경제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아들을 잘 키워서 유능한 직장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관심이라도 그렇게 재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병을 많이 앓았어요. 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프니까 그 부모님 생각에는 야가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까 살아있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 잘하고 직장 좋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대학을 합격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다녀와서 그날 밤에 병이 나서 이제 7년을 누워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진리를 생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21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그 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간호하는데,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은 이렇게라도 죽지 않고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 근데 우리는 뭐 남이라 저렇게 살 바에는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 앞에서는 못해도. 근데 그게 자기가 직접 경험할 때는 그런 몸으로라도 있는 걸 바라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 7년 있다가 이제 열반하니까 어머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내 옆 곁에 두고 7년 동안 간호를 하고 이렇게 살피고 그래서 가니까 내 마음을 좀 좋다 그러시는 말씀 하세요. 그냥 가장 큰 슬픔 7년 동안 녹인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도 놓고 녹여서 그 큰 슬픔을 벗어나신 거죠. 근데 만일 그렇지 않고 바로 갔으면 이 엄마가 가슴이 아마 녹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생사계라는 말씀은 가장 큰 우리에게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저는 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 생사를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덕을 믿고 진리를 수행하고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도덕과 진리를 믿는다. 근데 그러면 죽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생사를 해결하냐? 해결. 죽지 않는, 도덕과 진리를 믿으면 죽지 않는 법은 없어요. 뭐 부처님도 가시고 대중사님도 가시고 다 가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하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일생을 이제 퇴임하고 생각할 때까지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불생불멸이라는 이 진리를 공부를 많이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두 개라고 그러지. 인과보응하고 불생불멸인데 인과보응으로 현실적으로 지음은 받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조금 해결을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불생불멸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생불멸이라는 말 뭔 말이냐. 이 불생불멸을 이해하면은 생사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불생불멸을 아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생과 사가 어떤 원리라는 걸 아는 것이 불생불멸이에요. 생은 무엇이고 사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불생불멸이에요. 죽지 않고 낳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덕과 진리를 공부하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아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를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치면 그럼 이제 그것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생사계 부득자제 어찌 얻을 득자잖아요. 이거 얻을 자제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얻지는 못해. 왜냐 의근이 의심의 뿌리 끊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돌로 문눌러서 가장 맨 끝에는 몰라.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를 자유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의심 끄트리가 있어가지고 자유를 못해요. 그러면 진리를 믿고 도덕을 믿는 사람이 불생불멸로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이제 공부의 가장 큰 공부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공부를 죽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과 멸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원리를. 근데 이것은 의심 뿌리, 그런 의심의 뿌리를 생과 사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이것이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면 생과 사를 해결하고 생과 사의 문제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첫째는 생과 사 문제, 불생불멸, 생과 멸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인과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가 다 떨어졌던 거예요. 의심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맨 밑에까지 의심이 하나도 없을 때 생과 사와 인과를 깨쳤을 때 자제할 수 있는데 의심의 뿌리가 끊이지 않으면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과 자유자제, 자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해탈은 내가 벗은 것이고 자유자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생사를 자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뿌리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끊어지면 자유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마이나 가면 그건 생사 해탈을 얻긴 하나 자유자제는 대강 연회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그래도 해탈을 하는 거는 생과세 원리를 기본은 좀 알기 때문에 해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 뿌리가 완전히 하면 자유자제가 되는데 여석압초는 자기가 완전한 그 진리에 대한 크게 깨침이 없으면 그건 여석압초가 되는 것이다. 그게 돌로 이렇게 풀을 눌러놓으면 어떻게 된가요? 여기 돌을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 풀이 나중에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자라고. 여기만 조금 노란해지지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의심이 뿌리가 남으면 계속 의심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돌을 비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임시로 이렇게 눌러놓은 것은 눌러놓은 것이지 계속 옆으로 다시 의심 자라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이렇게 돌로 눌러놓은 걸 살짝 임시 방편으로 아는 건지 아니면 하나도 의심 뿌리 완전히 아는 건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뿌리가 아 내가 옛날보다는 많이 아르니까 내가 많이 아나. 근데 결국 끝에 가서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운동 경기도 보면 이 동네 축구는 잘하죠. 근데 이제 대표팀에 가고 대표팀이 잘하지. 근데 정말로 이번에 월드컵 했지만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싸워봐야 알잖아. 끝까지. 그래서 그 최고에까지 오르는 생사를 자유로 할수 있고 자주 할수 있는 까지 가는 것이 이제 크게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로운 수재 오전은 비진수야라 하니라. 오인 분상에는 수유 대치 방편이나 염념무야야 불나고염이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를 깨치기 전에 닦고 있는 것은 친 이건 안일빗자주 아니다. 참으로 닦는 것이 아니다. 깨치기 전에 아까 왜 깨치기 전에 닦는 걸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 의심이다. 이것이 아까 제가 구부단 말씀을 했지만 이 말이 이 9545가 맞나? 9664가 맞나? 7964인가? 7964이 맞나?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6942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99단을 완전히 외웠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걸로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깨치기 전에, 완전히 99단을 못 외우면은 못 얻듯이 내가 완전히 진리를 깨치기 전에 닦는 것은 100%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닦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닦는 걸 빌려다가, 닦는 방법 빌려다가 하긴 했는데 이 빌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닦는 것은 아니에요. 오인 분상, 이게 깨치로 짜죠. 깨치다. 깨친 사람의 분상. 우리가 9분도, 8분도잖아요. 그럼 8분의 80% 있는 것이고 90%는 이만큼이고 100분의 1을 딱찬 것이죠. 그러니까 깨친 사람의 그 분상에는 그 깨친 부류 속에 들어있는 위에는 비록 대치의 방편이 있으나 다 진리를 깨친 사람은 대치를 하는 방편이 이것은 방편으로 있어요. 방편은 이거 방법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 방편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방법 같아요. 이것을 빌려다가 이렇게 쓰는 것인, 이것을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방편을 갖다 대치를 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대치를 하나. 염념, 생각이 뭐 의심이 없어요. 의심. 생각, 염.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의심이 없어요. 아, 이렇게도 의심이 없고,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막. 그래서 불락,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 이건 더러울로. 더럽다. 더러울. 이건 염은 물들다. 염색은. 오물할 때이 오자 써요. 오물, 더러운 물. 낙수할 때 떨어진 물, 낙수. 그래서 더럽게 물든데 떨어지지 않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착착 생의, 의심이 생겨. 뭘 이렇게 해도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옳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깨친 사람은 아, 이것은 확실히 갖다 대체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고 탁 쓰고, 이렇게 탁 쓰고. 저희들이 잡채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줄 아는 사람은 그거 잡채도 잘 삶고 이렇게 채소 더 데치는 것도 잘 알아서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 이걸 먼저 하나? 이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름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막그 흙수가 확인하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잖아요. 잘 아는 사람 탁탁 갖다 써도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의심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근데 잘 모르면 내가 하면서도 아,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갖다 확인, 음식을 확인하는데 하나도 이렇게 딱딱 틀려 맞아. 그런 사람은 더럽게 물든데 떨어진 잘못하는 거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더럽게 물들다는 게 잘못하는 곳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깨치기 전에는 진수, 비진수, 참 담근 것이 아니고 깨치기 전에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숙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1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내 곁에 머물러 주오.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대 편이 되겠소.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욕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비틀 너는 비틀 이기고 긴밤 남남처럼 비틀 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빠르고 느림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해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 기관이니라. 시장 물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과 옥이 비록 보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에는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요한 물건이니라.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조가 각각 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편협하고 우치한 마음이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2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옷걸이에 걸려있는 겨울 머플러들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납니다. 미리 준비해야 황망하지 않다는 대종사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싶어 오늘은 퇴근하고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나저나 올여름은 여느 때보다 더 더울 거라는데 체력을 좀 미리 길러놔야 할까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33장입니다. 문정규 엿줍기를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종을 사모으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종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 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본래 세운 서원과 스승의 본의와 그리고 형편을 살펴 치우침이 없는가 하는 것, 경계를 당해 이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라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으로 라 루나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날로 덕을 쌓고 좋은 업을 나날이 지으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덕이 많은 사람일수록 따뜻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 또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덕을 베푸는 것에 힘쓰면 큰 공과 대우가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부지런히 덕을 쌓아서 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 교의편 제1장 이론상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의 은연 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제2절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 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 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연 자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제4절 이론상 서언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 주, 괴, 공과 만물의 생, 노, 병, 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제5절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또는 재불 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제6절 계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네, 원불교정전 교의편 일원상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진리는 무한한 원불교 성가 198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5.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대종사께 사례기를 그는 비록 백년을 법화에 두신다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듯하오니 일찍 돌려보내시어 도량의 풍기를 깨끗이 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가 지금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으니 사회에 내보내면 그 장래가 더욱 어찌 되겠는가. 또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요. 무릇 불법에 대해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오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나간다면 이어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어다. 6. 한 제자 교칙에 크게 어그러진 바 있어 대중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참아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평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어미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7.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장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사례기를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오면 외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오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에 대해는 항상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요.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재고 중생을 위하여 열렸나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여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치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또는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 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8. 김인현 이후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간언의 지목이 날로 심하여
금산사에 계시다가 김제서에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서에서 여러 날 동안 신문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평생에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바가 없이 늘 흔연히 상대하여 주시었으며 대중에게도 이르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라.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인들 끝내 해하고 막지는 못하리라. 9.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 창건이 그 무례함에 붕괴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하거늘 크게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 데 힘써야 하나니 질자리에 질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오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실시품 5장에서 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2장 진화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4 말씀하시기를 해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은 해상과 자기를 둘로 알고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주면 야속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나니 그대들은 항상 자기의 심신을 완전히 이 회상에 바치는 사람인가 회상을 이용하여 사사나 도모하려는 사람인가를 반성하여 지공무사한 공도자가 되기에 힘을 쓰라. 15.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삼세를 통하여 이 공부만이 영원히 제도받을 길인 것을 자신하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리어 마지못해 하는 공부며 사업계에서도 공중의 소유를 내 것같이 알뜰히 아끼고 교중의 권속을 가족같이 알뜰히 챙기며 교중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고 교중의 낙을 자기의 낙으로 삼아서 이해와 고락을 교단과 같이 하는 것이 주인의 사업이요 교중의 재물이 소모되고 교중의 명예가 손상되어도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건성으로 대하며 약간의 공이 있으면 상만 남아서 불평이나 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이나 헤아리는 것은 머슴의 사업이니라. 주인은 알뜰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고 국한 없는 공이 돌아오나니 주인의 공부와 주인의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면 마침내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 회상의 큰 주인이 되나니라. 16.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대사를 알고 인과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교종살림에 대하여서도 걱정스러운 일은 앞장서서 함께 걱정하고 알뜰히 챙기어 그 해결에 힘쓰는 이가 공도의 참다운 주인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을 서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며 순역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그대들은 이러한 대도 외상에 참여하여
얼마나 주인의 신념을 가졌는가 자주 살펴서 거룩한 이 공도의 알뜰한 주인이 되라. 18.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산 동지에게 잠시 요양할 것을 권하다가 알뜰한 법서를 들었노라. 기위 한 세상 바친 몸이니 맡은 이 일이나 잘하여 도인들 많이 나오고 동지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아무 한이 없으니 자신의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 공사를 하자면 자신도 돌보아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전무 출신의 참 정신이요 공도의 주인 된 심경이니라. 19.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체의 생명은 규율이니 한번 지도인을 정하여 지도를 받기로 서원하였으면 알뜰히 신봉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의논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뜻을 말하되 공의를 거쳐 발령이 된 후에는 기꺼이 공의에 순응하여야 법다운 공가의 인물이니라. 20.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사에 관계되는 의논은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사람 사람이 서로 대의를 잡아 적재적소로 마땅하게 배치하되 의견이 끝내 상대되는 때에는 양방의 의견을 난만히 들어본 후 다수의 의견에 복종할 것이니라.

0: 네,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14장에서 2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97장 법성의 구비치는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열반의 길을 떠날 때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큰 빛인 대서원으로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 모든 중생과 생명들을 제도하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서원이요. 둘째는 큰 보물인 대신심으로 영겁을 통하여 물러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굳은 신심이요. 셋째는 큰 열쇠인 대참회로 얽히고 묶인 업의 덩어리를 대반성으로 풀어내 한 생각 초철하고 고요한 본래의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깊은 병으로 원평에서 요양 중일 때 천하가 나를 버리더라도 생사는 진리계에 맡길 뿐 수만 겁을 통하여 이 회상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에게 큰 병을 준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오직 진리를 믿고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받들며 언제든 스승의 큰 뜻을 천하에 펼치리라 하는 서원과 신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16. 한 제자 사례기를 대종사님께서도 사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를 남기거나 죽을 날을 미리 알리거나 영을 날려 먼저 가는 것은 큰 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라. 과거에는 사리나 석이나 방광 등으로 도인을 평가했으나 대종사께서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으로 도인의 표준을 삼으셨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생이나 백생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느니라. 큰 도인은 일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숨 한 번 거두고 허공법계에 머물러 많은 생을 지내기도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평소에 거두고 내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잘해야 하느니라. 18. 대산종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영가의 유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겠지만 그것은 안 될 말이라. 성현들은 생사를 자유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중생들은 그럴 수가 없나니 자식을 잃은 슬픔도 크겠지만 이제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위해 정성을 드리라. 영가는 가족들의 정성 여부를 모두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 떠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49일 동안 정신적으로 기원하고 물질적으로 불공하며 축원해 주어야 완전한 해탈 천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 19. 한 제자 여쭙기를 살아있는 사람과의 원지는 이제 다 풀어싸오나 이미 돌아가신 영가와의 원지는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나이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산 사람과 똑같이 하되 진리적으로는 늘 심고와 참회 반성으로 풀며 현실적으로는 영가의 몫으로 사회에 유익 주는 일을 많이 하라. 남에게 물 한 모금을 떠주어도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리면 자연히 풀리는 법이 있느니라. 20. 대산종사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교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자식이 먼저 가면 악연이라 하나 그대는 다행히 이 회상 만나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할 때 자식이 갔으므로 좋은 인연으로 다시 올 것이니 슬퍼 마라. 외아들이 먼저 감으로써 그대의 신심과 공부심이 더욱 견고해졌으니 아들은 그 기운과 공으로 제도를 받고 영생에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니라. 21. 한 제자 요절한 자녀의 종제를 앞두고 사례기를 올 수만 있다면 저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도 결정보는 함부로 세우지 않나니 미리 결정은 하지 마라. 먼저 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만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축원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라. 어렵고 고단할 때 부모만한 후원자가 누가 있겠는가? 자기가 천지 밖으로 나갈 재주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천지 안에 있는 이상 반드시 축원 공덕이 미치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민사상이 뭡니까?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사상.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지금요. 이게 있네요. 선민사상이,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대인, 유대교가, 유대교는 유대인. 유대인을 비롯한 선민사상이죠? 유대인. 그래서 선민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서히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화 시켜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세계화 시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천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계화로 지금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계화로 가지만도 또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고 안 그럽니까? 기독교도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역적 한계라든지 민족적 한계, 집단, 여기에 국한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실천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천하의 근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적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큰도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불교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수출했다 그랬죠? 수출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중국으로 오고 이쪽 동남아로 가고 이제 두 갈래로 지금 이제 갈리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온 이제 그것은 이제 대승불교고 동남아 쪽은 소승불교다. 그런데 대승과 소승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금강경을 하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대승과 소승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승은요, 소승을 폄하하죠. 그러잖아요. 나도 저 동남아에 가가지고 가니까요, 확실히 소승은 소승이 돼요. 부처님이요, 슬리핑 부다 이렇게 누워 있는 부다가 있어요. 슬리핑 부다. 그러니까 이제 슬리핑 부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다가 돈 놓고 지금 사람들이 다 절하잖아요. 기복 신앙 하잖아요. 신앙 하는데 돈을 딱 어디다만 놓는가 하면요, 얼굴 있는 데다만 돈 놓지. 발 있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넣더라니까. 발에는 돈 안 나요. 왜 안 넣습니까? 아, 발이나 무엇이나 또 똑같이 부다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승은 소승이에요. 즉,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소승, 대승이 지금 갈려지는데.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불교라 그랬습니까, 제가? 대승. 종파불교. 대성 종파불교. 그래서 종파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 설한 경. 경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소위경전 그럽니다. 소위경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는가 봐. 소위경전. 무엇을 소위경전으로 하나님에 따라 가지고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종파. 그게요, 선종, 교종, 천태종, 이게 다 생기는 거예요. 정토종. 정토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하면 정토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파가, 불교가 중국에 와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한국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천년간 한국이 지금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향하는 불교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요, 일정한 소위 경전에 국한되지 않고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다 하나로 뭉쳐가는

종파불교가 되는 거요. 또 종파불교. 그러면 이 종파불교가 뭐냐? 일본은 말입니다. 불교의 종이요. 엄청 많아요. 일본 가보셨죠? 종이 엄청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종이 말이죠. 다 오는 거예요. 또 일본에 가고 또 뭐가 되는가 하면 황도불교가 돼요. 황도불교 들어보셨죠? 황도불교. 인도에는요. 왕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도와 불교가 이게 접합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황도불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로 갔다 이 말이죠. 갔는데요. 한국은 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의 불교를요. 우리 소태산 대웅상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만 조선불교 혁신론 내가 얘기했죠. 조선불교 혁신론. 그 조선불교 혁신론을 말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불교도 어떤 지역적 학계나 민족적이나 또 종파나 이런 데 국한되는 부분들이 집단과 조직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살다가 보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생긴 것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다 뭔가면요, 배제시켰죠. 다 배제시키고 인류, 모든 인류들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핵심만 뽑아서 내놓으신, 그래서 설립하신 것이 우리 원불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그것이 뭐 그렇기 때문에 큰 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요 큰 도를 지향해 나가도록 시작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이제 돼서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큰 도를 이제 이 지금 이제 시작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 핵심에 여기 핵심에 큰 도의 핵심에 이제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요, 핵심이 뭔가 하면 이런 종지예요. 이런 종지. 자, 이런은 뭡니까?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그랬죠. 이 말씀 속에 말이죠. 뭐가 하면요, 이런 종지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 이런 종지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벌재성의 시민이고.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속에 재벌재성 속에는요, 누구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생겨났던 모든 성자들이 다 들어가 있죠. 성자들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벌 재성의 시민, 재벌 재성 모든 성이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마호메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타내신 근본 시민 마음 도장짜리 이것이 말이죠. 이런 쌍의 진리다. 시민 마음도장이에요. 마음도장. 우리 인감 있습니까? 요새 인감 쓰나요? 예? 사인으로 다 하죠? 인감 안 하죠? 아이고, 예, 참. 이 세상이 이제 빨개졌네. 예전에 인감도장 하나 지금 내놓잖아요. 그거 안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맞아. 요새 저는 뭐 이게 저, 이거 뭐냐면 카드를 안 쓰니까. 카드 쓰고 나서 뭐 이렇게 뭐 한 번만 하면 되대요. 저는 지금 모두 다 사는 것이 지금 현금 박책입니다. 지금까지요. 카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 도장이거든요. 마음 도장. 이 도장 중에서는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도장이 뭔가 하면요, 시민이에요. 마음 도장이에요. 그래서 마음 도장 자리를 저렇게 말이죠. 이런 쌍의 진리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상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큰 도죠.

0: 천하 사람들이 마음도장 짜리를 저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게 제 마음도장 짜리도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음도장 짜리죠. 그리고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주 만유 모든 것의 본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돕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면요,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상징을 일원의 종지로 밝혀주셨고, 그 일원의 종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지금 뭔가면요, 실질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사은사요 삼업팔조다. 사은사요 삼업팔조. 이거는 뭔가면 신앙의 방법, 삼업팔조는 뭔가면 수행의 방법.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은사요와 삼업팔조는 이런 종지를 신앙하는 방법이고 이런 종지를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천하의 큰 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런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다 그렇게 생각되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이 국 안 그럽니까? 국이 넓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탄이 넓어요, 좁아요?
1: 몰라요.
0: 키우자, 임마. 국을 키우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런 종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말입니다요, 이런 종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국을, 좁은 국을 가지고는 이런 종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자꾸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지금 이런 종지에 우리가 서서히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뭘 한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국을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국을 키워가는 거예요. 일체 이 우주, 아니 지금 모두 해정진 집 하나 있죠? 집 하나 있죠, 집. 네. 그것만 내 집입니까? 그러면 또 이제 예. 쉽게 넘어가 버리네.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에 무가 무불가, 무아 무불아. 내가 없으면은 나 아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다 이 말이죠. 또 뭐가 내 집이 없어요. 그럼 뭐 볼까? 내 집 아님이 없어요. 다 내 집이 되는 거요. 이게 뭔가 뭐 국이 넓어지는 것이죠. 국을 넓혀야 되는 거요. 천하의 큰 도를 우리는 지금 우리 그 삼아야 합니다. 그죠? 이런 종지를 우리가 삼는 것은 뭔가면요, 국을 키워라. 이 국을 키워라. 근데 실제로 이 국 키우기가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그 아니에요. 그 드라마 하나가 그 나왔어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드라마의 다큐의 제목이 뭔가면요, 어른 김장하. 어른 김장하 하는 다큐예요. 아무도 못 보셨는가 봐. 봤어요? 장타님 봤어?
1: 교구장님.
0: 아, 그랬구나. 역시 참 중앙교구장. 예, 어른 김장하. 이 다큐가 말입니다, 엄청 떠버렸어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요 몇 년 사이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간헐적 단식이나 혈당관리처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운동과 러닝 열풍까지 그야말로 두루두루 골고루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의외로 마음을 돌보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마음이 건강한 것도 아주아주 중요하니까요. 어디 상처가 난 건 아닌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오늘은 틈틈이 살피고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26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오늘 첫 곡은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건강 어떻게 챙기는지 각자의 건강 비법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뭐 하는지 뭐 먹는지 너는 뭐 챙겨 먹니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나누거든요. 저는 일단 뭐 친구들의 기본적인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높아져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주변을 보니까 요새 뭐 젊은 친구들도 건강관리에 관심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금연 금주는 뭐 기본이고 몸에 좋은 거 뭐 알뜰살뜰 챙겨 먹는 것도 물론이고 뭐 운동까지 어떻게 하면 진짜 최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찾아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다치거나 아파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수시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반쪽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을 주인공으로 모셔서 저희가 음악 택배를 배송해 드릴지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쌩하니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 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함께 할게요. 오늘 아침 나를 여러분을 웃음 짓게 만든 행복의 순간 감사의 순간은 어떤 건지 특가장의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어쩌면 그냥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의 행복들 주변에 널려있는 감사한 순간들 놓치지 말고 한번 기록하고 챙겨보자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394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저희 템플 잘 다녀왔어요. 환갑잔치도 하고 신선대 올라가서 울산 바위도 보고 바닷가 가서 바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산매경에 잘 놀다 왔네요. 맴도 한번 돌아보고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귀여우세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해변에 전시되어 있는 의자에 와 친구분들이 나란히 색깔별로 착착착 옷까지 색깔을 맞춰 입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맞춰 입고 앉으셔서 사진을 단체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산 정상에 오르신 사진도 보내주시고 정말 즐겁게 잘 다녀오셨네요. 이 추억 얘기 또 한참 하시겠는걸요. 자주자주 이런 기회가 또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환갑여행 제대로 다녀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G워너비 좋은 기억 가비엔제이 연애소설 두 곡 듣고 올게요.

SG워너비의 좋은 기억, 가비엔제이의 연애 소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7시 18분 05초 지나고 있어요. 서화정님이 연우님 연휴 잘 보내셨죠? 부처님 오신 날 뜻깊은 행사도 함께 있어서 더 좋은 연휴였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한 주도 파이팅 함께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보내주셨어요. 서화정님 연휴 진짜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문자의 기운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기운과 기분과 이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에너지 싹 넘치시는 게 아주 연휴를 꿀처럼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기운으로 한 주, 남은 한 주 우리 한번 으쌰으쌰 잘 지내보아요. 신소희의 노래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신소희의 그랬단 말이야,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 백아연 짝사랑 얘기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떨어.

0: 무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안재욱 말해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잠시 후 신청곡 왔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음악 택배 쌩안이 배송해 드릴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어떤 노래들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3부에는 여러분하고 진짜 신나게 수다 떨어볼 거예요. 주말 연휴 동안 잘 쉬고 오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 많이 쌓아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의 주제는 요걸로 골라봤거든요. 요즘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반상의 주민 여러분들의 꿀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요즘 나는 이것만 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번 연휴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훔쳐간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간 여러분의 도파민은 무엇이었는지 저희와 함께 신나게 또 수다 떨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게요. 익산 박윤정님께서 안녕하세요 하트 출근 중인데 오랜만에 출근길이 낯설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박윤정님. 조선 힙합의 붉은 달 듣고 싶어요 라고 오늘 약간 힙합 기운 느끼면서 출근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낯설지만 길 잘 찾아서 길 잃지 마시고 잘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레드벨벳입니다. 퀸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482 고객님께서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아직 여름이 온 것도 아닌데 빨리 갔으면 싶네요. 특가전 가족분들과 시원한 여름 노래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며 신청하신 오마이걸의 돌핀, 시스타의 러빙 유, 스컬앤하하, 부산 바캉스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7482 고객님 신청곡 왔죠. 짜염.

7482님이 골라주신 노래들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시스타의 러빙 유, 스컬앤하하, 부산 바캉스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화요일이라서 잠시 후 3부에는 반상회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요즘 나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주 시시콜콜 신나게 수다 떨어보도록 할게요. 2부 끝곡은 옥상달빛이에요. 세레머니.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100년 앞변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100년 앞변
11: 30년 전통
12: 100년 앞변
11: 떡 선물 세트는
12: 100년 앞변
11: 1588-5678.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효리 피처링 이상순 오늘부터 행복한 나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3부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떠는 시간 특가정 반성의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의 도파민을 터지게 만드는 것들을 주제로 시시콜콜 TMI 방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요즘 푹 빠진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뭐 하고 지내나, 남들은 뭘 그렇게 신나게 하고 재밌게 보내나 궁금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의 도파민을 터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1432님이 연휴 동안 어디 놀러가질 않으니까 삼시세끼 밥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평소엔 아침도 안 먹으면서 왜 휴일엔 삼시세끼 다 먹으러 갈까요? 유유 하셨는데 쉬는 날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정말 귀찮아가지고 밥도 먹기 싫어서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그러니까 어디를 안 간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깨어있는 내내 심심해서 약간 입이 계속 궁금하고 입이 계속 심심해서 끊임없이 먹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연휴 동안은 1432님 댁에 가족분들은 후자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야무지게 잘 챙겨 드신 것 같은데요. K-POP 추억의 향기 전해드리고 특가정 반성회 함께 할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그래, 뭐 다들 동의하는 거지? 뭐 다른 의견들 없으면 오늘 반상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우 정말 만사가 다 귀찮네. 뭐 재미난 것도 없고 말이야. 신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아이 그러니까 시간도 더 안 가는 것 같지 뭐야.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정말. 아이 그래서 자기들은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뭐라더라. 그 요즘 젊은 애들이 막 뭐가 막 터진다고 하던데. 도시락 말고 그 뭐냐 그 맞아 그 도파민 자기들도 막 그렇게 재미진 거 있어? 아 있으면 우리 같이 좀 하자. 자기들이 요즘 푹 빠져 있는 거 아유 이것만 하면 시간이 아주 후딱 간다 하는 거 있으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좀 알려줘. 자기야 자기는 왠지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말이야. 얼른 하나 좀 말해줘 봐봐.

가정 반성의 TMI 대잔치. 오늘은 우리 가족분들의 도파민을 터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 4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얘기를 함께할 거고요.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거북이의 빙고,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전해드렸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일로 도파민이 터지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3부 끝곡은 클론입니다. 도시 탈출.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정연아입니다. 예. Yeah.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떨어.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소야 랄랄라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는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이 요즘 어디에 푹 빠져 계시는지, 어디에서 여러분의 짜릿한 즐거움을 얻고 계신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910님이 무더워지는데 퇴근 후 치맥이죠. 크, 첫 모금이 크라고 하시면서 아주 좁은 길인데 이 앞에 거품이 몽글몽글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2960님. 그렇죠. 육퇴하고 나서도, 그리고 무더위 속에 퇴근하고 나서도 그 분위기와 그 시간대와 그때 주는 그 쾌감이 있죠. 0628님. 저의 도파민을 터지게 하는 건 가족들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를 직관하는 거예요. 평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 야구 보면서 치킨이랑 콜라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도 야구 직관 가야겠어요. 도파민 터지게요. 라고. 요새 또 야구, 야구 경기 뭐 티켓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던데요. 그리고 야구장마다 먹거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맛있는 것들 진짜 많고, 또 야구장이 좌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요새는 뭐 돗자리 펴고 앉을 수 있는 자리,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 뭐 온갖 자리들이 많아서 진짜 재미지겠더라고요. 꼬마 아이들도 엄청 신나게 즐기던데요. 346 하나님, 얼마 전에 신랑 비상금 50만 원을 찾았는데요. 어머! 꽤 큰 금액이네요. 근데 어제 다른 곳에서 100만 원의 비상금을 또 찾았네요.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저 돈을 알았으니 나중에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뭐 해주는지 보려고요. 아, 찾긴 찾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셨구나. 모른 척하면서. 어머, 너무 센스쟁이시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저 돈으로 퉁치려고요. 그 퉁치는 거 맞나요? 근데 여자의 촉으로 비상금이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파민을 어찌하리요. 어, 신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어쨌거나 남편분이 뭐 용돈이든 뭐가 됐든 알뜰살뜰 모아서 이렇게 비상금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비상금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아, 346 하나님, 남편분께서 다 빼앗기시기 전에 눈치껏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약간 적당하게 도파민 터질 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뒷번호 7935님, 저의 도파민 유발은 가족끼리 5km 달리기 할 때입니다. 아이와 함께 시작한 달리기, 근데 해보니까 이것만큼 흥미진진한 게 없네요. 언젠가 가족들과 하프 마라톤 완주를 꿈꾸면서 도파민을 위해 오늘도 뛰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와, 멋지시네요. 1725님, 저의 도파민은 예쁜 첫 조카의 살인미소입니다. 언니 딸 유진이 힘들 때 늘 이모를 향해 웃어주는 미소, 너 땀시 산다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첫 조카, 조카 사랑. 이모의 조카 사랑. 1725님, 정말 조카 바보가 되셨군요. 준선선 아빠님, 요즘은 야경 사진을 찍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근사한 사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8469님, 요즘 제 도파민 충전소는 웹툰이에요. 또 한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특히 화요일에는요, 제가 보는 게 다섯 작품이나 연재되는 날이라 너무너무 신난답니다. 라고. 다섯 개나 보세요. 웹툰 다섯 개를 한 요일에만요? 화요일에만 다섯 개고 다른 요일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다 매일 올라오는 거 챙겨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야, 8469님, 이거 부지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도파민을 풀 충전하고 계시다니 너무 제가 다 뿌듯하고,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제가 좀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일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도파민들 곳곳에서 충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민경훈 희철입니다. 후유증.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문드로님, 오늘도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데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7477 쓰시는 분, 오늘 아침 저를 미소 짓게 만든 건 잠든 딸아이의 얼굴입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다 보니 다 큰 딸이지만 제 눈엔 애기같이 이뻐요. 지금 아침부터 김밥을 말고 있어요. 오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딸아이 점심으로 챙겨주려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털었죠. 며칠 집을 비우고 왔으니 도착하면 당장 해먹기 힘들 것 같아서요. 엄마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잘 말았는데 이제 잘 썰어야겠습니다. 자두의 김밥을 신청해봅니다. 뒷번호 5412 쓰시는 분, 아무 날도 아닌데 선크림을 선물로 보내준 친구 덕분에 오늘 아침부터 정말 행복하네요. 깜짝 선물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저도 준비해야겠어요.

따님을 생각하며 아침부터 김밥을 말고 계신 7477님이 신청하신 노래 자두의 김밥 오늘도 아주 나이스에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집김밥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따님이 눈 뜨자마자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이만별 넌 나의 전부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물을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분명 좋아하던 음악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그 노래는 조금 겉도는 기분이었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뭘 저리 낭만 타령인가 싶었죠. 힘든 마음을 달래주던 어떤 노래도 이상하게 좀 불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노래인데 아마도 우리 마음이 쓰고 달고 그 정도가 시시각각 변해서 그런가 봐요. 항상 달콤하게만 느끼고 항상 감미롭게만 느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 딱 좋은 정도라는 얘기일 테니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내 마음.